到甜蜜，笑容已伪装，让你陷入的爱之中。

西安满面桃花开，我忍不住去采，我忍不住去摘，我敞开胸怀为你等待，硬台硬台台。

匆匆匆去个少年，往事如烟的时隔多年，旧情人如今陪在谁的身边。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

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혁명 근거지 중 하나로, 일찍 항일전쟁의 동반 근거지, 해방전쟁의 든든한 후방, 항미원조전쟁의 전현 진지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이는 연변 혁명 역사의 진실한 반응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로 연결신한 일련의 중대한 혁명투쟁을 겪었는 바, 간권 혁명 예정 속에서 수많은 혁명 문물과 유적지를 남겼으며 혁명 문화는 도시 혈맥에 침투되었습니다.
1: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빛나는 혁명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5·4운동 전후 막스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류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집에서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정신에 따라 회의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만특위로 略칭하기로 결정했으며, 료여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중공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양림이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지도구역은 연길, 훈춘, 화룡, 왕청, 도나, 안도, 무송, 화전, 어목, 장백 등 10개 현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각 현의 군사부를 설치해 유격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0: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적극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고 당조직을 확대했습니다. 1931년 4월 24일, 중공 만주성위원회가 중앙에 보낸 보고에서 1930년 10월부터 1931년 2월까지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6개의 현위원회와 19개의 구역위원회를 설치해 완전한 조직체계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동북지역의 당원은 1190명인데, 그중 만주지역의 연길, 화룡, 훈춘, 안도, 왕청 등 5개 현에는 636명의 당원으로 동북 지역 당원 총수의 54%를 차지했습니다. 9·18 사변 후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와 만주성위원회의의 항일고국 호소를 관찰하고, 당이 령도하는 항일무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4개 현의 반일유격대와 10개의 항일유격근거지를 설립했습니다. 항일무장은 유격근거지를 기반으로 반토벌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중공중앙의 항일민족통일전선 수립에 관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유격대를 기초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과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을 창건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어 1937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남만 성당위로 통합되어 료여원, 동장령, 위증민 등 특별위원회 서기의 지도하에 동북항일군 제2군과 연변 여러 민족 인민을 이끌고 일본 침략자와 간관 투쟁을 벌여 중화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0: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찬바람이 동북대지를 휩쓸고 붉은 깃발이 무장전사들을 고무하니 연길 감옥은 우리의 육체를 짓밟지만 가슴 가득 뜨거운 피는 끊임없이 솟구치네. 이 연길 감옥가는 공산당원 리진이 감옥에서 창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와 그의 전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형장에 나가 희생됐습니다. 연길시의 노동자 문화공 자리. 1924년 이곳에 부지 면적이 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길림 제4 감옥을 지었습니다. 위만주국이 세워진 후 일본군이 인수해 연길 모범 감옥으로 개칭했고 연길 감옥이라고 략칭했습니다.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명주를 즉시 치료하고 리간수의 직무를 박탈한다. 둘째, 기타 환자를 치료한다. 셋째, 대우를 개선해 음식 위생을 보장하며 량을 늘린다. 단식 3일 만에 적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단식 투쟁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4년 겨울, 적들은 기문을 불화통화에 차디찬 얼음구멍에 밀어넣었습니다. 리진, 오세국 등 몇 명의 당원과 타로 골간들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기문은 비록 희생됐지만 기문의 교육과 영향에서 성장한 김명주는 용감하게 중임을 떠맡아 다시 한번 탈옥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1935년 여름, 적들은 단오절의 5일간 연이어 운동회를 열려고 준비했습니다. 때가 왔다고 판단한 김명주는 몇몇 당조직 간부들과 상의해 단오절 다음날 오후 3시에 탈옥하기로 하고 17명의 탈옥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동북지구 당이 령도한 탈옥투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고 인민대중의 항일투지를 고무했으며 동북인민 항일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0: 연결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28명 사망자의 유골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장이며 연길구위원회 서기 조기석입니다. 조기석, 별명 조영훈, 1904년 3월 조선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를 배우고 북벌전쟁에 참가했으며 4.12 반영명정변이 발생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1930년 7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동만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공산당원과 혁명군중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연길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부장 조기석이 연길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사업국면을 개척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투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정원으로 몰려가 3.7 소장교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공원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단판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소장교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20일 후에 석방됐습니다.

0: 사람들을 흙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끌고 들어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평화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당원 조기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화를 들고 이곳을 찾아 전쟁 연대의 비장한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선열의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곤 합니다.
1: 연길시 서북부의 의라나 협곡 분지는 왕청 현과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왕우고 항일 유적 근거지가 있습니다. 1932년 가을 중공동맹특별위원회와 연길원 위원회 기관이 고성촌으로 이전하고 해란구 화련 뒤의 혁명 군중들도 왕우구로 이전하면서 왕우구 인구는 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32년 11월 2일 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기련위원회의 지도하에 왕우구 구역 제1차 소비트 대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왕우구 소비트 정부 주석과 위원을 선출해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중화 소비트 공화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왕우구 구역 소비트 정부는 토지, 군사, 경제, 교육, 법정 등 기구를 설립하고 시정 강령을 제정해 항일민족 통일 전선 정권으로 됐습니다. 1933년 1월, 연기련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기련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엿보아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이끌고 영용하게 투쟁한 역사를 견증하고 있습니다.
0: 오늘날 연길의 많은 혁명 유적지는 성급 문물 보호 단위로 확정됐으며 혁명 전통 교양과 애국주의 교양을 전개하는 생동한 교재로 연변지구 유명한 홍색 관광지로 됐습니다.
2: 오늘 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2: 또 허리 둘레를 85cm 이내로 통제해야 합니다. 다음, 암 예방을 잘하고 암 조기 선별 검사를 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흡연, 음주, 불규칙적인 생활, 영양 불량, 체육 단련 부족 등 나쁜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심리 아건강 상태는 자기 조절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조부모, 부모와 동년배 및 아래세대의 사람들 중에 일단 종양이 발생하면 각별한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종양 선별 검사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0세 이상 장기 흡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가족력 등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나선형 CT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과체중, 흡연력 또는 결장암, 직장암 가족력 등 있는 사람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결장, 직장 내시경 검사 또는 대변 잠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5세 이상 과음, 위궤양 등 질병, 위암 가족력 등 있는 사람들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5세 이상 정년기 여성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유방암 선별 검사를 받고 유방암 또는 란수암 가족력이 있는 등 고위험 군체는 선별 검사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을 닦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기 전은 최적의 양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일

0: 를 닦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네, 양치는 자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습관은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딱히 좋지 않습니다. 양치질하는 동작과 치약 속의 일부 박하 성분이 뇌를 자극해 활성화시키고 어렵게 쌓인 졸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지 말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의식감을 조정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고 단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네, 계속해 잘못된 양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로로 하는 칫솔질입니다. 장기간 가로로 칫솔질을 하거나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칫솔모가 너무 딱딱한 칫솔을 사용하면 치경부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범낭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치경부의 분포가 가장 얕습니다. 매일 약한 부위를 맹렬히 공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너무 짧은 양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이를 닦는 시간이 수십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양치 시간은 3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혓바닥을 닦지 않고 양치하는 것입니다. 혓바닥에는 많은 작은 볼록한 유도가 있는데 울퉁불퉁해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청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설태의 박테리아가 혀의 미세한 틈에서 조용히 성장해 점차 치아, 잇몸, 인후를 침범하기 때문에 입냄새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구강, 호흡기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변형하면서 때가 끼고 세균이 번식해 칫솔질을 하면 할수록 더러워지고 치아와 잇몸도 손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올바른 칫솔질 양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살이 찌기 쉬울까요? 네, 이것은 흔히 볼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식사 중 물을 마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살을 찌우지 않으며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는 칼로리 섭취량이 칼로리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물 자체에는 칼로리, 지방 또는 당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물을 마시는 것은 추가적인 칼로리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칼로리 측면에서 볼때 이는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 물을 마시는 것의 실체는 물이 아니라 사실 고지방 국이나 주스, 설탕이 든 음료입니다. 이러한 지방 함량이 많은 국, 설탕과 칼로리가 많이 함유된 음료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체중 증가의 원흉입니다. 만약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확실히 매우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살을 찌우는 것은 아니며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식사 중에 고지방 국이나 고강도, 고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식단 구조, 식품 선택, 총 칼로리 섭취 및 소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섯 가지 걷기 자세가 말해주는 건강 상태 체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걸음걸이는 사실상 우리 몸에서 가장 은밀한 건강 모니터입니다. 속도부터 자세까지 매 발걸음은 우리에게 건강 상태의 좋고 나쁨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첫째로,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거나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며 걷거나 몸이 앞으로 쏠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추기 힘들어 보이는 경우,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중장년층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휘청휘청 비틀대며 걷기입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며 걷는 경우, 이는 운동 실조의 징후일 수 있으며,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소뇌 병변 등과 같은 뇌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장걸음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안쪽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며, 때로는 관절 통증, 부종, 또는 아침 경직, 또는 관절 판발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골관절염 환자에게서 흔히 볼수 있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걷다 멈추다 반복하기입니다. 일정 시간 걸은 후두 다리에 저림, 통증, 무력감이 느껴져 계속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며, 이는 하지동맥 경화증이나 요추협착 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위 걸음입니다. 걸을 때두 허벅지가 꽉 맞물리고 두 다리가 가위처럼 교차됩니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나 척추 손상 환자에게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정선아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삶이란 건 어느 정도 예고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일은 내가 주저앉을 수도 있고, 모레는 가장 밑바닥을 구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다음 날에는 꿈처럼 웃을 수도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오늘 힘들다 해서 울지 말고, 나를 탓하지 말고, 웃을 수 있는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을 꿈꾸기 바랍니다.

자신은 사라지고 외부의 환경만 남아서 이리저리 상황에 휩쓸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오직 살아가는 것 그 자체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다시 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희망입니다.

0: 이번 순서에는 서품, 아내의 유혹 보내드립니다.
1: 또 그 여 올랐구나. 아니라고. 다시!
2: 그만하고. 구경아, 뭐지니? 야, 잘했다, 잘했다. 좋다, 좋다, 좋다. 야, 근데 하필에 이 센스 나오는 건 말이다, 요.
3: 어, 자기. 어? 오늘 이제 책 봤지, 뭐. 어, 어? 엄마 솜으로? 엄마 솜으로는 어째? 어, 38절이구나. 어, 알았어. 어, 저녁 6시? 오케이.
1: 지민아, 누구 왔대야? 문 열어라.
2: 아, 아버지 가서 요시 없네. 지금 바쁜다.
1: 야, 아버지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좀 봐야. 빨리 들어라.
2: 아, 신경 쓰... 시시야.
1: 흘렀어, 놀았어. 어, 친구야. 무슨, 야. 아니, 무슨 똥타마늘에 사팔절에 딱 하면 이래니? 사장님, 알 된다. 오늘은 내 집에 있어야 된다. 야, 를 봐라. 야, 영옥이 나오면 내 가고, 영옥이 아예 없면 내 아이가니? 사람 보긴 좀, 걔 어디서 만난다니? 알았다. 6시에 내 딱 거기를 갈게. 어, 알았. 에이, 첫 사람이 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나 몸 빼야지. 어, 어, 알았다. 갈게. 야, 또 오랜만에 영광이를 보게. 야, 야, 이게 정말, 야,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2: 아, 일어나. 아, 정말. 나 지금 바쁜다.
1: 여자랑이 펄쩍 해갖고. 아우, 야, 좀 나가 사람이랑 만나면 그래라. 무속이야. 거미줄 치겠다서.
2: 야, 굴자라도 내 6시에 나가는데 어쩌 자꾸 그러니까. 야, 정말.
1: 6시에 나간다겠니? 지금 이게 몇 시라고? 무속이라고? 네 6시에 나간다고?
2: 예.
1: 어딜 가니?
3: 아빠, 우리 남자친구 어. 나를 38절시 해준다제.
1: 저거!
3: 예?
1: 잘됐다, 잘됐다. 야, 아, 그래 뭐 오늘에 너네 엄마를 딱 모시고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하고 오래오래 재밌게 놀아라. 아빠는 오늘의 영옥이를 책임져야 된다.
3: 영옥이?
1: 영, 어? 뭐?
3: 그 영옥이 누긴가?
1: 여기 뭐, 뭐?
3: 그 영옥이 누긴가?
1: 야, 어째야 되나?
3: 이제 영옥이 누긴가?
1: 영옥이 게, 아, 어디? 자. 받아라. 요거 가지고 가서 이제
3: 예.
1: 엄마 마시는 거 많이 사드려라. 어?
3: 알았습니다.
1: 어,
3: 아빠 세세.
1: 그래. 어.
2: 아니 아버지.
1: 어제 어제 이래 나 어제. 어.
2: 아 이게 아닌데. 어제 그러니까?
1: 오늘이 청매야.
2: 어제.
1: 아빠 이제 밖에서 귀신 봤다 복도에서.
2: 야 무슨 소리야가. 비키야 내가 보자.
1: 야야 조심 말라 야.
2: 예?
4: 아야 어지럽다.
2: 아, 나 신나.
4: 엄마야, 이 밥을.
1: 야, 이 큰 소파로 혼자 싹 차지라고.
4: 아, 어째 오늘따라 너네 아버지 둘이 귀엽니?
2: 귀엽다고?
1: 네.
2: 귀엽지 뭐.
1: 아,
4: 여보,
1: 에?
4: 여기 와.
1: 에이, 여러분, 내 좀 서 있는 게 낫지.
4: 어째 자꾸 말을 시키까? 여기 와 앉아.
1: 아, 이 아도 있는데 그 창피하게, 그치?
4: 빨리 앉아.
1: 너 돌아서 있어라 이런 거 보면 많이 되네.
4: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저런데 어머니
2: 이런지 아버지.
4: 어머니 아우 야 깜찍해 죽겠다. 저 법의 딸?
3: 예 엄마.
4: 저 우리 여보 내 퀴즈를 하나 내겠어.
3: 퀴즈?
1: 갑자기?
4: 응. 응. 잘 봐라. 아, 또 일어나야 돼.
1: 어구야.
4: 아이, 저기. 됐다, 됐다. 그, 내 어디 배난데 없는가 잘 봐라.
3: 배난데?
4: 응.
1: 또 그이 올랐구나. 아니라고.
4: 다시.
3: 배난데라고.
1: 설마, 제. 둘째 가져서. 어구야.
4: 너도 못 보지 무슨 둘째 둘째 다시 마지막이다 마지막 다시 잘 봐
3: 아 아빠
1: 에?
3: 엄마 머리를 했지 머리
1: 어?
3: 머리
1: 야 이 머리 잘 됐다
3: 잘 됐습니다 잘 됐다. 단발에 어울립니다 엄마
1: 말은 와빠

0: 마나구나
1: yeah.
0: 머리를했구나띵통띵
2: 아싸
3: 정답
0: 지름났다
1: 지름났습니다
0: 또
1: 또
0: 또
1: 또
0: 또
1: 또
0: 이번엔힌트어어힌트
1: 빨리
0: 야들이이나쁜나들이아니누구야이게
1: 어째
0: 사람잡다고들었구나야네이게
1: 예
0: 어떻게사람입술만이렇게집중적으로잡아치니
1: 아
0: 아어디가또싸면서
1: 아
0: 들나라바깥에나가서쌈지그냥막하면그래서이렇게얻어맞고들어온다는데이렇게그럴때나좀집에서나를이래귀들고든것처럼가늘그렇게귀들게
1: 야
3: 어째오늘입술을집중적으로칵쳐가니까어째
0: 아니난
3: 아신경쓴게또매겼다
1: 어엄마빨리앉으셔엄마
3: 봄의딸
1: 예엄마
3: 여보
0: 야야야
3: 오늘이무슨날입니까
1: 38절
0: 오우리또듣다캐리에딱잠안에딱자지38절여성들의명절
1: 엄마명절
0: 그렇지
3: 나아는구나
1: 예이제어머니
3: 응
1: 야이단발이최고인다
3: 무슨또그렇게까지부끄럽다
1: 엄마그래서오늘이38절이제
3: 어
1: 그래엄마하고아빠가서둘이어붓하게보내라고
4: 내나가자고
3: 괜찮아
0: 괜찮아
1: 게
3: 물줄이는어쩌든老夫老妻야
0: 결혼
3: 그런걱정안해도돼거기서내옆에따로있어알았지
1: 예알았습니다
0: 그뭐뭐뭐야준비할게없나
3: 무슨좀어렵다 저그뭐야저녁은에오늘은
1: 예
3: 38절이돼서우리봄의딸이좋아하는샹라루스
1: 그건엄마좋아하는것같은데
0: 아제일좋아하는게제
3: 어째자꾸이렇게태클닦아
1: 아아맛있지엄마
3: 우리여보좋아하는홍소로
1: 아빠대조개아이먹지
0: 난냄새만맡아도막이래홍소로제일맛있지홍소로맛있지
1: 좋습니다
3: 어째자꾸이렇게오늘까나요미지강지까해좋아하는류르딸상추배구이렇게저녁에준비하겠다는거
0: 제시로가통고잡았다고
1: 엄마
3: 어
1: 오늘이그래풀채는또없단말이지
3: 야를봐라명절인데무슨풀채야명절엔역시고기지고기
1: 야,
0: 야그래뭐우리집은맨날명절이구나내고기끄다가
1: 엄마아자꾸아빠로그러지마셔
3: 어째
1: 네뭐준비하겠습니다
3: 무슨건너는준비됐니또
1: 기다리셔
3: 알았다
0: 좀빨리나와라
3: 무슨것도아들그렇게준비
1: 요소는꽃이라네생활에꽃이라네
0: 꽃이라네
1: 오빠38절축하합니다
0: 축하
1: 감동
0: 받았다
3: 아역시우리딸이밖에없다
1: 엄마다음되지뭐
3: 돈좀쓰면무슨거이런거준비했다니
0: 축하
1: 엄마축하
3: 이나그대라고있다는게그것도축하하고박수칠점밖에모르지뭐그것도못하겠다
1: 야엄마
3: 감사하다
1: 엄마
3: 어
1: 사실은이것은내준비한게아니고
3: 어
1: 그내남자친구준비한게아니다아까전화와서38절이라며어머니한테선물드린다며이렇게또꽃을보내왔습니다
3: 아우간어째그렇게착하다니무슨엄마것까지준비하면그랬다니아주정말
1: 아어차그래서말인데아까전화로말하는게6시에또만나자더라말입니다에그래서내아이나가자고
3: 가라
1: 가도된가
3: 가라
1: 아이엄마나아이나가게엄마38절인데네
3: 어렵다가라
1: 진짜
3: 가라자고로
1: 예
3: 여자들은남자를기다리게해서아이들빨리가라
1: 알았습니다엄마근데진짜간다예
3: 가라가서
1: 어
3: 우리미래사이한테꽃을감사다꼭전해라
1: 야무슨벌써부터막미래사이라미래까
3: 야를봐라이런인품이면나는합격이다
0: 그래
1: 합격이라고
3: 합격
1: 알았습니다내가겠습니다
3: 빨리가
1: 알았어

0: 머리좀하고
1: 머리랑좀잘기려
0: 예예예
2: 그다다다남자친구이게야속이깊은나라인데가만히보면그렇게
1: 날보지마셔
3: 그렇지그렇지하면서
0: 엄마아빠
1: 우리딸
0: 어내손아
1: 어
0: 그래두분이어부타게잘보내서예
1: 알았어
0: 빠이
2: 가자가자
1: 아니
0: 아빠아빠아빠어디간까
2: 아고아이밤이어두운데그아로혼자내보내는거지사람좀만
0: 야내다골레이롭다고엄마를패하셔
2: 야지금나쁜사람들이얼마많다고빨리빨리
0: 빨리엄마를
1: 아니죠오늘따라얘어디가지못해서요래억지로뛰는게낫대만나면
0: 아맞다엄마내원래아이마라서했는데아까그거샤워하면전화통화하는거딱들었는데동창들이어느삼아동창모임한다거기다가애모용어용어를챙기자면서를무슨어느시간인지모르게
2: 야신기질나재미다떨어진다이
0: 이빨리아빠할게
1: 너무빡들어서
2: 아유오늘은멋있게딱달고나가서했는데뭐야이게
1: 빡뜯어째버려라그거그저과거저
2: 사실이렇게쓸데없는소리해가지고
1: 밑에와앉으셔
4: 아니더봐가지고
1: 앉으셔
2: 아우주에이밑에집에서올라온단데
1: 오늘은삼팔절인데동무도그저그동체들은그영옥이를만나지못해서어그날오날날
2: 아뭐이게서영옥이말하면그래
1: 우리법에따른꽃이라도준비했어동무도뭐뭐준비했을까그저그동체들만날생각이그저에휴내사람뭐아니
4: 여또선물하여딱아이고
2: 사람보기놈만을기다려오냐
1: 뭐참오날날기다렸다오날날무슨매달기다려라기다려라하필내기다려도아무것도없더구나내무슨발사야
4: 왜왜왜왜보
2: 잔찰보어디서딱보던게왜옷이같지않소잔찰보
1: 아이게내장례를소신당앞에서곱다는옷이아닙까
2: 딱그게다
4: 아세상에
1: 아요렇게그저곱다가도믿고밉다가도곱다인데그저
2: 빨리들어가이봐봐들어가이봐봐야내이여자들은정말선물싸서도아이되고아이싸서도아이되고가사어디가서싹빵빵싹돼버리고말아
1: 좋습좋지너무나도날잘모른다
2: 모르다해
1: 이게내내맞을거라고생각하고싸웠을까그저또그동사영옥이만두다고싸웠
2: 을까
1: 그래왜요런작은거싸웠을까
2: 타격받아라그래서타격타격아이쟤생각해봐쟤야이렇게공지아이하고아먹을거고도먹기싶은대로다먹으면나중에이게싹병으로돌아온다는데병으로
1: 내무슨병이있다고그랬어예내무슨남들보다그저고혈압이좀더있고심장고비좀더들어찼고동풍이조금있고내기랑또뭐있어당뇨병좀더그저그렇다뿐이지내뭐이도있을까남들보다
2: 아우야
1: 아르다보셔내체격이바깥에나간다표수이지
2: 무슨제건강하다면우리오늘부터요신체단련하고그다음에요식단조절을딱하면또결심하겨살을빼겨어
1: 내라고빼기싫어도빼기싫어도아이뺄까
2: 그래
1: 맨날혼자서식단조절하고혼자운동하면내심심해뭐하고
2: 아가이제부터는내딱옆에서딱딱체크하며운동할때혼자심심하면내같이할게
1: 무슨게라고
2: 같이할게할수있지
1: 할수있다
2: 할수있다
1: 할수있다
2: 그렇지아유
1: 너무같이한단말이지
2: 그럼
1: 아우여고마워진다엄마
2: 닭똥집이먹기쉽구나요거버리
1: 요거봐라요거요런때그저딱맞아
2: 농담이야농담이그래멋지게먹을준비야내가서저뭐야다춤어째어째어째어째어째어째어째
1: 아이어오늘은둘째
2: 둘째
4: 제이사람
1: 아이오늘은둘째먼저
2: 어재민아
1: 아둘째
2: 야빨리집어오나지금일이생긴다큰일난다집어오나빨리
1: 재민아천천히오나
2: 너는말이야재민아
1: 둘
5: 내 곁에 1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 10명보다는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 한 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인생은 더없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시 한번 쉽게 얘기를 드린다면 많은 친구 10명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나는 큰 복이라는 걸 뜻합니다. 네, 오늘도 해피라디오와 함께 해주신 저희 해피라디오 애청자분들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교실 코너입니다. 최권재 작사, 황석기 작곡, 최미란 가수의 고향의 백양나무. 오늘 시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김계월 작사, 동희철 작곡, 박연 가수의 민족향기, 토장향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기계에 반주곡이 수록이 되지 않은 곡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김계월 작사, 동희철 작곡, 박연 가수의 민족 향기, 토장 향기 노래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배울 최미란의 고향의 백양나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형의 백향나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고향의 동구 밖에 백향나무, 고향의 동구 밖에 백향나무, 비바람 눈보라를 막아주네, 비바람 눈보라를 막아주네. 먼 길을 떠나가는 고향 사람들, 먼 길을 떠나가는 고향 사람들, 어머니 손길 되어 바래주네, 어머니 손길 되어 바래주네. 아 백향나무, 하얀 백향나무, 아 백향나무, 하얀 백향나무,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설레이네, 설레이네.

도 기별 없이 찾아오는 길손들도 설레이며 반갑게 맞아주네. 설레이며 반갑게 맞아주네. 후렴구. 아 백양나무 하얀 백양나무. 아 백양나무 하얀 백양나무.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설레이네 설레이네.

네, 최권재 작사, 황석기 작곡, 최미란 가수의 고향의 백양나무. 오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악보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겠습니다. 먼 길 아닙니다. 먼 길을 먼 하고 빨리 해줘야 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득대란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 4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 코너로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노래 자랑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프로는

예, 이제 다 배우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참 쉽죠?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향에 대한 감정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방 반주에 맞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번호는 279284번, 79284번입니다.

0: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누군가 그녀의 눈을 가렸던 검은 띠를 풀어주었다. 목적지에 도착한 모양이다.
0: 여긴

0: 어디지? 그녀는 어둠 속에 사위어진 눈을 들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희뿌였다. 안개 속의 섬 같기도 하고 산 속의 높은 성루 같기도 하였다. 깊은 새벽의 고요와 같은 정적이 괴기스럽다. 먼지와 흙 냄새, 그리고 절인 음식의 시큼한 냄새와 삭인 두부 냄새 같은 고리고리한 냄새가 후각을 후벼팠다. 냄새로 보아선 이곳이 오래된 살림집의 주방인 듯했다. 몇 분이 지나자 차츰 집안의 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달리 높은 흙벽이 그녀 앞에 성루처럼 마주하고 있었다. 높은 천장에서는 파리똥이 다닥다닥 옮겨붙어 원색을 알아볼 수 없는 전구알이 검은 호공을 채운 빗사래기가 되어 음침하게 굽어보고 있었다. 때맞추어 아귀가 잘 맞지 않아 뻑뻑해진 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부엌신이 같은 남자들이 맨봉당의 먼지를 일으키며 우르르 걸어나왔다. 그들은 그녀를 에워싼 채 의자에 앉아있는 그녀를 음흉하게 굽어본다. 벽에 어두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남자는 모두 다섯 명이었다. 하나같이 우통을 벗었고 아래에는 검은색인지 회색인지 분간할 수 없는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불룩 튀어나온 배꼽 아래로 아스라하니 걸쳐져 있는 반바지들이 단체로 아래로 흘러내릴 것 같이 아찔하고 위태로워 보였다. 여자는 무서워서 감히 정면으로 남자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벽에 비낀 그들의 그림자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두려움에 전신이 밀랍처럼 쪼그라들고 있을 때 설상가상으로 바로 앞마당 쪽에서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총기 소리가 우레처럼 터졌다. 여자가 기겁을 하여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걸상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마치 몸을 돌돌만 다벌레 같았다. 남자들이 벗은 우통을 마구 흔들어대면서 폭소를 터뜨리자 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들도 마치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온 엿가락처럼 흐를 듯 말 듯 흐느적거렸다.
1: 무서워할 것도 없어. 귀신을 쫓기 위해 폭죽을 터뜨린 거니까.
0: 그중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웃음을 거두고 말했다. 그것은 폭죽 소리였던 모양이다. 집안에 세 사람이 들어오면 귀신을 쫓기 위하여 폭죽을 터뜨리는 것은 이 고장의 오랜 풍속이라고 나이 많은 남자가 덧붙여 설명했지만 여자는 그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그들의 말은 영어도 아니고 로어도 아닌 그 무슨 외계인 언어 같았다. 여자는 태어나서 이런 말을 처음 들어본다. 그냥 짐작으로 그들의 말뜻을 대충 류추해볼 뿐이었다. 진한 화약 냄새가 집안의 쿰쿰한 냄새들을 일거에 밀어내는 듯했다. 단순한 화약 냄새뿐이 아니었다. 짐승의 살이 타는 냄새까지 섞여서 이상 야릇했다.
2: 이게 무슨 냄새요? 타는 냄새 같지 않소?
0: 그녀와 가장 가까이에 섰던 남자가 총알처럼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한참 후에 들어온 남자의 손에는 반쯤 불에 타버린 고양이가 들려 있었다. 거멓게 그슬린 부분을 나뭇가지로 긁어낸 듯 가담가담 속살이 빨갛게 드러나 있었다. 남자가 손에 들고 있던 고양이를 멘봉당에 던졌다. 고양이가 바로 여자의 발밑에 와 툭 하고 떨어졌다.
3: 어머나!
0: 고양이는 아직 숨이 붙어있기라도 한 듯 간헐적으로 몸을 꿈틀거렸다. 그녀는 몸을 잔뜩 움츠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쩐지 상소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에 살기를 띤 남자가 발로 고양이를 툭툭 차면서 이죽거렸다.
2: 먹잇감이 제 발로 기어들어왔군. 오늘은 참으로 운이 좋은 날이오. 안 그렇소?
0: 옆에 서 있던 다른 자들이 덩달아 크게 웃으면서 그렇다고 맞장구를 쳐댔다. 분위기가 괴이하고 음침했다. 남자들은 들고양이가 폭죽이 터질 때 제 발로 뛰어든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다. 고양이는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아 조심스럽기로 이름이 있는 동물이다. 위험한 곳에 제 발로 뛰어들 만큼 용감하거나 미련하지도 않다. 고양이가 폭죽이 터지는 곳에 스스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이다. 누군가가 억지로 불 속에 집어넣어도 몸에 불이 달린 채로 뛰어나올 놈이다. 절대 불 속에서 고스란히 타 죽을 선미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고양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절반은 죽여서 폭죽이 터질 때 불 속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양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강렬하게 몸을 꿈틀댔다. 살고 싶은, 살아나고 싶은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2: 이런 젠장! 아직도 안 죽어?
0: 눈빛이 사나운 남자가 다시 거세게 발로 고양이를 걷어찼다. 마침내 고양이가 네 다리를 길게 뻗었다. 머리는 천정으로 향하고 눈을 부릅뜬 채 날카롭게 송곳니를 드러냈다.
2: 에이테! 지놈이 안 죽고 뻑이나?
0: 여자는 남자들이 이런 살벌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은 필시 자신한테 겁을 주기 위함이고 일종의 경고일 거라는 것을 대충 눈치챘다. 이들은 제물로 고양이를 선택한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고양이의 죽음은 그녀에게 거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밖에서 불에 타서 반죽음이 된 고양이를 들고 들어왔던 남자가 고갯짓을 하자 그녀를 애워싸고 있던 남자들이 우르르 건너방으로 건너갔다. 밖은 이미 어둠이 꽉 실려 있었다. 여자는 무중력의 캡슐 속에 든 것 같이 공허했다. 어둠 속에 그녀와 죽은 고양이가 방치돼 있을 뿐이었다. 어스레하지만 집안의 륜곽이 처음보다는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 보였다. 출입구의 왼쪽 편에 높이 쌓아올린 붓두막이 있었는데 종국식 솥 두 개가 걸려있었다. 솥에는 나무로 만든 평평한 뚜껑이 덮어져 있었다. 바닥에는 땔나무가 수북히 쌓여있고 검게 그을린 부엌 아궁이에 짐승의 것으로 보이는 굵은 뼈다귀들이 꼬멓게 그을린 채로 여기저기에 널브러져 있었다. 옆방에 들어간 남자들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여자는 문 틈새에 귀를 바짝 기울였다.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쟁론하고 있는 듯 했다. 하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어조가 가끔씩 다급하고 빠르고 격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면서 비틀거렸다. 나무 솥뚜껑을 열려다가 손목에 힘이 풀려 놓아버렸다. 여자는 재빨리 방문 쪽을 돌아보았다. 사취 소리를 듣고 누군가 튀어나올 것 같아서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어스레한 방에서는 외계인의 대화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소리가 종이 면부를 외우듯이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아직도 토론은 끝나지 않은 모양이다. 그녀는 밭은 침을 삼키면서 다시 솥뚜껑을 열었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옥, 배역의 김혜연, 최림, 조일광, 제작의 최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주말에 시장을 한참 돌다가 물엿을 파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순간 어릴 적 추억이 문득 떠올라 망설임 없이 물엿을 한 봉지 사들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양념과 간식이 많아 예전만큼 물엿을 자주 접할 일이 드물지만 투명하고 진득한 그 모습만 보아도 옛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릴 적 집에서 고추장을 담그는 계절이 오면 동네 엿장수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물엿을 팔곤 했습니다. 온 동네에 달콤한 옛 냄새가 살짝 퍼지면 아이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뛰어나오곤 했죠. 어머니도 그때마다 그릇을 들고 나가 물엿을 넉넉히 담아 오신 뒤 부엌 찬장 구석에 소중히 두셨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때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달콤한 물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눈을 피해 젓가락 끝으로 진득한 물엿을 조금 떠서 돌돌 감아 입에 넣었는데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어찌나 좋았는지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 물엿을 보고 옛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어릴 적 제가 가만가만 몰래 물엿을 훔쳐먹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고는 아이와 함께 따뜻하게 물엿을 살짝 녹여 맛보기로 했습니다. 엿을 녹여 달콤한 맛을 나누려 했는데 제가 온도 조절을 잘못했는지 물엿이 생각보다 좀 많이 녹게 됐습니다. 녹아 흐른 물엿이 끈적한 채로 졸졸 흘러내리더니 아이의 옷소매와 바닥 곳곳에 늘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물로 헹궈도 보고 걸레로 힘껏 닦아보았지만 끈끈한 물엿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늘어붙었습니다. 결국 옷도 빨고 바닥도 닦느라 한참을 힘들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추억 속 달콤한 간식이 순식간에 골칫거리로 변한 웃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늘어붙다입니다. 끈적끈적하여 늘어나는 물건이 다른 물체에 붙다는 뜻입니다. 엿, 꿀, 풀 등 끈적이고 길게 늘어지는 물질이 바닥이나 그릇, 손 등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붙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끈적하게 늘어지며 달라붙는 특징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늘어붙다에는 또 이처럼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늘어붙다로 표현합니다. 단순히 앉아있다는 말보다 한 곳에 고정된 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태도가 강조된 뉘앙스가 특징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몽골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키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 화합공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슈케크의 갈라시는 총명하고 상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겨원 여사가 차를 타고 화합궁에 도착하자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브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사열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단이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의장대 조항으로 걸어가 키르기스스탄으로 의장대원들에게 문안을 전하자 의장대원들은 전진, 전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키르기스스탄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고 자파로브 대통령은 중국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화합궁 대청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먼저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키르기스스탄 독립기념일과 관련해 명절의 축하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공동 인도하에 중국 키르기스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전면적으로 결실을 맺어 양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어 광범한 민중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제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현재 2030년 전까지 국가 발전 요강을 전면적으로

쪽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끼리끼 추측단과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 전략에 접목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 보다 실감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중국 끼리끼 추측단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한층 더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습권 평소수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확고한 상호 지지는 중국 기록기 추세단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기록기 추세단이 국가 주권,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기록기 추세단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문제에서 괴롭기 수습단과 더김없이 확고히 상호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괴롭기 수습단의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체결은 양국이 세대적 친선을 유지하고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는 데 중요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습권 평조숙은 중국과 기르기 수습단은 양국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정부 간 경제무역 협력 계획을 잘 관찰하며 무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 거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발전 희망을 실어 교통 대동맥인 중국 기르기 수습단, 우즈베키스탄 철도를 고품질로 건설하고 국경 현대화 개설을 추진하며 제도, 표준, 규칙 등 소프트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리용 등 분야에서 더 많은 징표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친환경 광물 협력 문서를 잘 관찰하며 전 산업사슬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함께 일대일로 합동 실험실을 잘 건설하고 인공지능 등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국 협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하고 효과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양국 인적 관계를 한층 더 촉진하고 청년, 매체, 관광, 체육, 의료,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의 사회와 민심 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석범 형조숙은 중국과 기르기스스탄 쌍방은 지법 안전 협력을 확대하고 손잡고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며 마약 밀매와 국제 범죄 대응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지역 사무에서 기르기스스탄이 더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의 기틀 안에서 기르기스스탄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실천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창립 회원국으로서 중국과 기르기즈스탄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잘 관찰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즈스탄 35주년 독립일에 습권평조석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르기즈스탄과 중국 양국의 두터운 친선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 더 보여줬고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종표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이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 관계에 더욱 광활한 전망을 펼쳐줄 것입니다. 기르기즈스탄과 중국은 邻국으로 고대 비단이 기른 두 나라를 긴밀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르기즈스탄 중국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는 황금 시기에 진입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은 중국이 기르기즈스탄 발전에 모든 관건적인 시각마다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기르기즈스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제15차 5기는 전환교육 행정을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습권 평조숙의 영도 아래 중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 성과에 경탄하고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 특기는 습권 평조숙의 사심 없이 일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지향을 따라 배울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기르기즈 수단과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향이고 기르기즈 수단의 가장 친밀한 것,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기르기즈 수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수하며 상호 존중, 평등 호의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 더 깊은 설린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기르기즈 수단은 중국과 무역 투자, 상호 연계,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광산,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교육, 보건, 문화, 청소년 분야의 교류를 밀접히 하며 세 갈래 세력을 공동으로 타격하여 지역 안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기르기스 수단, 우즈베키스 수단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를 신시대 강철 비단의 길과 기르기스 수단 중국 우호 관계의 새로운 유대로 두게 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각국이 공동의 도전에 손잡고 대응하며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르기스 수단은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중앙아시아협력기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 긴밀히 조율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소유해 나갈 것입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스 수단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서 중국 소장 기룡이 산사태재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위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습금평 주석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가 국내외 실종자 수색과 구조, 피해 주민의 이전과 대피, 부상자 치료, 2차 재해 예방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고 네팔에도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고품질 발전에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즈스탄 공화국의 공동선언과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즈스탄 공화국의 항구적인 설린 친선 협력조약에 공동 서명하고 의량 측이 투자, 교통, 세관, 우호 도시 등 분야에 쌍무 협력 문서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방문 기간 의량 측은 과학기술, 교육, 인문, 언론 등 분야에

0: 단계를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호치를 하고 새로운 정시하에서 양국의 재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주관 부문은 지금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쌍방의 교류와 협력은 번창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인솔과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발전의 토대는 더 든든해지고 발걸음은 더 굳건해지며 전망은 더 빛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국이 격변하고 국제 정세 속에 불확실 요소가 뚜렷하게 많아지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 협력, 상생에 대한 각국 인민의 추구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상해 협력 기구는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역내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각 측과 함께 기구의 발전 대결을 상의하고 기구의 안정적이고 장문한 발전에 조력하며 글로벌 관리 개혁을 인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역량을 장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요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의 직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포괄적 전략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평등과 상호 신뢰, 상호 지지를 견지하며 제 분야의 협력이 빠르게 발전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이미 국가 간 관계의 본보기로 되었다고 표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고위층 왕래를 유지하고 무역과 에너지, 공업, 교통,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인문 교류를 밀접히하고 양국 관계에서 새 성과를 부단히 이룩하도록 추진하길 바랍니다. 각 측의 공동 노력하에 상해 협력기구는 이미 중요한 국제 영향력을 갖추고 활약적이고 효율 높은 역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났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기구 내의 단결 협력을 부단히 강화하고 인솔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유엔, 브릭스 기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기재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담을 잘 조직하도록 지지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또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소금평 국가수석이 비수께코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 예부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과 성격을 이루고 각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의 협력을 심함으로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의 새로운 황금 10년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우즈베키스탄 신선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즈베키스탄 측이 자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손을 맞잡고 노력하여 양국 협력의 큈 틀을 잘 다져야 합니다. 중국 기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사막화 관리 등 협력을 확대하며 호의 상승을 견제해야 합니다. 양국의 지방 교류의 활발한 흐름을 이어가며 상호 문화센터 설비를 가속화하고 교유, 빈곤 감소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민심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우리양 측의 법 집행 안전 협력 기제를 잘 활용하여 세 갈래 세력을 함께 단속하고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해 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함께 잘 이행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르지요 예부 대통령은 습금평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0: 전술 도전에 자신 있게 대응해 온 점을 뜨겁게 촉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측은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깊은 우정을 지니고 있고 늘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지지해 왔습니다. 장원한 안목과 탁월한 식견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관계에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양측의 각 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대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 교통, 에너지, 광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 교류를 촉진하며 함께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고 양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습근평 주석이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손잡고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적 공정과 창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합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몽골국 대통령 후릴 수후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몽골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서로 이웃해 살고 있다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협력 상생하는 것이 줄곧 양국 관계의 조류이자 바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몽골과 함께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더 많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중몽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중국과 몽골 관계 발전에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서로의 국가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정을 존중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 상호 연결, 에너지 광산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친환경 광물,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더 많은 호혜 협력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각자의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몽골이 중국 자본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측은 또한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후릴 수후 대통령은 몽골과 중국은 우호적인 邻국이라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양국은 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웃으로서 친선을 유지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주변 국가들의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중국 우호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몽골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침입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무역과 투자, 공업, 농업, 광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몽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신강과 서장, 향항 관련 문제는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함께 이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채기, 왕리 등이 상기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0: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의 부인 팽교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키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의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 역사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팽교원 여사는 자파로바 여사와 함께 열정적이고 친절한 분위기의 환영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우리 한국 원수의 부인들은 함께 기르기스 스탄 전통문화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평교원 여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의상, 카펫 등 공예품들은 정교하고 색채가 풍부하여 기르기스 민족의 오랜 수공예 전통과 독특한 생활 풍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스 스탄 양국은 모두 전통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문 교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민심의 소통을 심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원수의 부인은 중국과 기르기스스탄 양측이 공동으로 개최한 화합침이 중국 고대 문명 예술전을 참관하고 기르기스 민족 특색의 의상 전시도 관람하면서 중국과 기르기스스탄의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스스탄 공화국 국가역사박물관은 기르기스스탄 최고급 국가박물관으로서 소장한 문물들은 기르기스 민족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9월 1일 출판한 제17기 탐구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조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조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 관철을 견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에 2013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기간 관련 중요한 론술에 발췌본입니다. 글은 당이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엄격하게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엄격한 당관리는 반드시 당관리 의식을 증강하고 당관리 책임을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과 전체 당원 간부들은 진정으로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짊어지며 책임을 리행함으로써 전당이 함께 들어주는 양호한 국면을 다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글은 주체가 명확하고 요구가 뚜렷한 책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당관리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간부를 잘 선발하고 활용하며 권력 운행에 대한 감독과 단속 강화, 민중 리익 수호 등을 둘러싸고 당위원회의 전면적인 온한 당관리에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교를 감독, 엄격한 교를 집행, 정밀한 문책 등을 둘러싸고 각급 교를검사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도부를 잘 틀어주고 대우를 잘 이끌며 관철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당위원회 서기에 제1 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책과 결부해 임무 분공을 잘하고 한 개 직무 두 가지 책임 요구에 따라 지도부 기타 성원의 당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엄격한 자율과 상호 감독, 상호 제안과 도움을 둘러싸고 당원 간부의 직무 특정과 업무 실제와 결부해 당원 간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문책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 주체가 확실하고 책임 요구가 확실하며 심사 문책이 확실한 것으로 당관리 책임을 실속 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글은 각급 당위원회는 주요 책임을 짊어지고 주업을 잘 틀어주며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 한편 모든 전선, 모든 분야, 모든 절차의 당 건설 업무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위원회 서기는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서기로 되어야 하고 당 건설을 잘 틀어주는 것은 본직이고 당 건설을 틀어주지 않는 것은 실직이며 당 건설을 잘 틀어주지 못하는 것은 부적격이라는 관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 건설의 책임을 한층 한층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엄격하게 자율하고 엄격히 맡은 책임을 짊어지며 관할한 바를 엄격히 관리하고 압력을 한층 한층 전달함으로써 엄한 분위기를 잘 마련하고 바른 기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0: 공문 리강 총리가 8월 30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앙정치회의에서 소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재해 긴급구조작업에 대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 정치를 학습관철했습니다. 회는 이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고 책임을 잘 관철하며 주동적으로 감당하고 협동을 강화하며 합력을 응집해 긴급구조와 응급처리 등 각종 중점 임무를 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계획을 최적화하며 각종 구조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철저히 방지하고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구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후 처리를 세심하게 잘 수행하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강화하며 위로금, 구제 등 조치를 잘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사회적 우려에 응답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비상관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고히 소유해야 합니다. 회는 보시 지하 관망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는 지하 관망이 현대화 기반 시설 네트워크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계획적 사고로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된 계획을 중시하고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며 가스, 상수도, 배수, 하수, 난방 등 관망과 종합수송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건설과 관리를 병행하고 적극적으로 혁신과 탐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1: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3: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4: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억 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3: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1: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4: 무엇일까요?
1: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전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을 위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었지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공동체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공동재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림.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미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식구는 당나라 시인 왕창명의 시시요를 보내며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청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식구는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두터운 우애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습근평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특히 이 두 구절의 시를 인용해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24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 발전을 추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시종 견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운명 공동체를 주제로 습근평 주석이 좋아하는 전고를 해설하며 과학적이고 완전하고 풍부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사상 체계를 한층 더 깊이 학습,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중공중앙 당학교 왕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는 외교 분야의 총체적 구도 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반자 관계망을 적극 건설하며 신형 국제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며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영향력, 강화력, 구성력은 현저히 격상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 세계면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라는 문제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 있다는 진수의 삼국지 하호 현전에 등장합니다. 삼국시기 위나라의 대신인 하호현은 저명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입니다. 사마이와 국정을 논의할 때 하호현은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서 나오니 단점과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된다. 이는 인재 등용 제도를 료리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곡물은 다양한 재료와 조미료를 배합해 완성한 것으로서 맛있는 국을 끓이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맛, 성질의 재료가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미식을 만들 수 있듯이 관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야 정치 생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습금성 투석이 제기했듯이 세계는 200여 개 나라와 지구, 2500여 개 민족, 서로 다른 역사와 국정, 서로 다른 민족과 습속이 다양한 모명을 낳았습니다. 이는 세계를 더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명 공동체란 바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서로 존중하며 동고동락하면서 인류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명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초가을 내몽골 알샤맹 알샤좌계의 고표준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지고 농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알샤좌기 바룬별리진 알라텅 타라 가차에는 새롭게 정비된 농기계 동행로가 종횡로를 얽혀 논밭 한가운데까지 곧장 이어져 있었고 전 구역에 설치된 절수형 점적 관계 관망이 과거의 농지 관계 난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을 곡물 관리의 중요한 시기로 가차의 간부인 재배농 마계청은 옥수수 밭을 오가며 옥수수 성장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점적 관계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계청은 올해 130모의 농사를 지었는데 흩어져 있던 농지들을 모두 평탄화해 하나로 이어붙여 무당 물값, 전기료금,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크게 줄었고 옥수수도 고르게 자라 상품성이 훨씬 좋아졌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든든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텅 타라 가차 촌민위원회 하흥보 부주임에 따르면 가차의 재배업은 옥수수가 주력이고 현재까지 2000여 모의 고표준 농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가을 곡물은 성장세가 고르고 상황이 좋아 파편화된 토지를 통합하면서 기존 경작 조건이 완전히 개선됐고 농지의 가뭄 침수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져

농사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샤맹은 식량 안보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고표준 농지 가치를 지속적으로 조제하고 관계,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꾸준히 보완해 흩어지고 척박한 땅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농목민의 소득 증대 경로도 넓혔습니다. 알샤맹이 2025년 추진한 9만 1,900모의 고표준 농지는 2만 모 규모의 고효율 절수 관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알샤맹 농업기술보급센터 백설원 부주임은 전통적인 전면 침수 관계와 비교할 때 새로 설치한 점적 관계 시스템은 모당 평균 20%의 물을 절약해 농업 생산의 질과 효율을 함께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알샤맹 난정탄 생태이주 시범구에서는 6개 농업 가차를 포함한 4만 5천 모 규모의 고표준 농지 개조 사업이 전력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일체화 승격 개조를 진행해 펌프장 9곳을 개조하고 토지를 약 30만 립방미터 평평화하며 관계 건망을 410km 이상 설치하고 우물을 1,300곳 설치하는 등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물 비용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도입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작지 품질을 높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풍작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범구의 건설 이후 운영관리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현대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작지 품질과 식량 생산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더 많은 농지가 수확이 보장되고 안정적 증수가 가능한 부자의 밭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전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1: 나는 기자에게 이전 같으면 8월 사슴이 밀 수확식이지만 올해는 지속된 폭염과 가뭄 탓에 작물 피해를 줄이려다 보니 수확 시기를 3주나 앞당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은 농경지 화재 위험도 큽니다. 올해 7월 올리버 가족 농장이 자리한 잉글랜드 지역의 강수량은 6.5mm에 그쳐 평년 수준의 10%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관측 사상 가장 건조한 7월이었습니다. 가지런히 쌓아 올린 건초 더미가 있는 창고에서 올리버는 농장 경영이 직면한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농장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계시설이 부족해 농업 생산이 여전히 상당 부분 강수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건설이나 기술 지도를 제공하는 정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올리버는 영국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고 농가가 하늘에 기대는 농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관다 경보 발령 바로 전날 영국 스트러브리지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불길을 부추겼고 불은 누렇게 마른 건초를 따라 빠르게 번져 주변 불 평방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한때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렸으며 주택 19채가 훼손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며칠이 지나도록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참담하다, 무력하다는 말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긴 폭염과 가뭄은 이 작은 마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이미 지치게 만들었고 한 주민은 집과 함께 성장의 기억도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가뭄은 영국의 들판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런던의 리젠트 파크와 하이드 파크 등을 찾아가 보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화하고 습윤한 기후에 적응해 온 나라에 더 덥고 더 건조한 미래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공관리의 빈틈을 어떻게 메우고 잦아지는 극단적 날씨에 발이 묶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영국 정부 앞에 놓인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러분들은 행복을 언제 느끼시나요? 바쁜 아침 건널목 앞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뀔 때, 지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늦게 오신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만원 버스 안에서 내 앞에 빈자리가 났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행복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진 않을까요?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행복이라 인정하지 않을 뿐,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잠깐이라도 미소 짓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직접 겪은 경험담 그리고 주위에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추억이 있는 그곳과 그 사람. 네, 추억이 있는 그곳과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네, 나만의 추억이 담긴 그런 장소 혹은 또 추억이 담긴 그 장소와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 최오PD 그리고 재캠미챗 졸광 한어병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오늘 마음의 소리 코너, 네, 주제에 맞는 또 여러분들의 참여 문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추억이 담긴 그곳과 그 사람, 네,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랑 자주 갔었던 음식점, 항상 앉던 그 자리를 보면 친구가 자꾸 떠오르네요. 지금은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지만 둘이 너무 자주 갔던 곳이라서 갈 때마다 생각납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네, 같이 갔었던 네, 그곳에서 또 많은 추억거리를 만들었고 맛있는 음식도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으면 더 맛있고 더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곳에 또 가게 되면 당연히 떠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네, 단골 가게를 가면 늘 익숙한

앉는 듯그 앉던 자리에만 앉게 되는 그런 거. 네.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그래요. 간만에 또 문자 보내면서 친구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문자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우정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저는 옛 여자친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무심코 올려다 보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상한 걸 알았는데도, 습관은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뭔가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익숙한 듯한, 네. 또, 나도 모르게 생긴 그런 습관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요. 뭔가 또, 그래도 좋은, 네,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좋지 않은 상황으로 또 마무리됐다면, 절대로, 네, 그 부분을 가지도 않겠죠. 네, 참여 감사하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추억이 담긴 그곳이라면 고향에 살던 옛집입니다. 매번 다녀갈 때마다 뭔가 부모님이 더 생각나고 할머니가 많이 생각나는 그곳.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아직도 굴뚝 같은가? 네, 추억이 담긴 그곳 그리고 그 사람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아쉽지만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들이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네, 청소나게 해피 라디오. 오늘 고건의 당신 얼굴이란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서품. 아마 서품은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즐겨 감상하실 것 같습니다. 서품 제목은 햇님의 표준어는 형님이고 보통 사투리로 얘기를 할 때 네, 형님의 형님의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함께 감상합니다.

0: 무슨 얘긴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떡이 되게 마셨습니까?
1: 이 쌤이야, 설이라고야. 사택에서 손님들이 오는 게, 정말 상해서야. 수단계 왔어, 지금.
0: 어쩌모, 한날 다 빼놓고 매수리요, 매수리. 어머, 요 술에 떨어졌나세, 그거. 오야, 요 어디 사람 얼굴이요, 사람 얼굴이. 완전히 콩물로, 콩물로.
1: 야, 이거 정말.
0: 원래 팔색인데다가.
1: 야, 정말 입 말하는 거 봐라, 이게.
0: 정보, 지금으로서 젊은 사람들도 술을 무리하게 마셨고도 팍팍 쓰러지는 판에. 당시 내일 머리면 60이요 60이 정신 차리거든.
1: 내 무슨 매일 술을 먹기 싶어 먹소.
0: 그래.
1: 나도 방법이 없어 술 먹소. 아이고.
0: 방법이 정말. 없어서? 가만히 보면 얘 그래서 얘 당시 술사에서 가서 바람 잡수지다 얘.
1: 얘 무슨 바람 잡는다 그래.
0: 덤모 지금은 얘 술사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생기면 같이 마신 사람이 법적 책임진단다.
1: 야, 이거 도둑.
0: 거기서도 덤모처럼 이렇게 것도 술을 찌익 거는 이런 사람이 법적 책임이 더 크단다.
1: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서 알았어야 조세 먹을 게야. 알았지?
0: 정말인가?
1: 정말이요. 아, 그나저나, 야, 너 설이라고 온다는 게 어째 소식이 없는가?
0: 누기?
1: 야, 누기긴 누기겠어. 채채발이지.
0: 채채발이? 해요? 그놈 어째 온답니까?
1: 야, 이 말하는 거 봐라. 가 설이라고 오지 어째 오겠어?
0: 엄마, 왈라, 왈라.
1: 어째?
0: 아이, 왈라 아이지 뭐. 내 저 안에 비싼 거 치우면 되지.
1: 어째, 어째, 어째? 나 가져가면 얼마 가져간다고 또 이래요.
0: 돈만 벌라 그럴까? 그래서 어느 것도 막 싹 쓰레가는 거거든.
1: 이게 채우면 남이요. 아깝소?
0: 아이 버무 궁금하고 정작이 어느 것도 와다닥 희귀 번도
1: 이거 정말 이거 아 설이라고 온다는데 오기서부터 더더더더더더더더
0: 이게 다 잘못하지 이것도 없다고 습관 더럽게 고쳐가지고 야,
1: 정말 지
0: 저머 다 저머니 장국집 한다 해서 또 10만 가져갔지?
1: 야 10만 줬지 뭐 지금
0: 후에 또 서당집 한다 해서 또 15만 가져갔지?
1: 15만? 줬지 뭐
0: 어째 장국집하고 서당집 같이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하면서 이렇게 돈을 자꾸 가져가는 거 말이다
1: 글쎄 어찌겠어 글쎄
0: 내 말에 또 돈 줬지?
1: 야 갔다 바쁘다고 돈 딱
0: 예?
1: 아이 줬지 뭐 제 모르게 아이 줬지 뭐 내가 아이 줬지 아이 줬지
2: 형님에 형님에 어우야 화나다 야 인간 화나
1: 야
2: 어서 가면서 나 엄마 저 누배는 알라고 노래 교실에서 뵈서 본 것 같은데 맞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도 이렇게 전 인사하러 왔었구만
1: 왔다 왔다
2: 아이고야 형님
1: 오랜만이다 야 오랜만이다 야 왔어 어째
2: 얘는 세배부터 한다
1: 야 세배 뭐 야 어째래 야 감사하다 야 그래 뭐 야 너도 새해
2: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1: 쓸데없는 말이라
2: 현실적인 거 달라 현실적인 거 빨리
1: 야 어따 준비했다
2: 잠깐 볼까요 여 두께 한 3,000원 될 것 같다
1: 여기 귀시여 귀시
2: 됐고 형님은 저 따필게
1: 어째
2: 형님은 됐고
1: 어째
2: 사랑하는 아줌마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았다
0: 어머 내 양이 어때요 시작하시오
1: 야 어째 김
2: 빨리 어째 무슨 일수 없어
0: 야 하나 받은 데 지금 또 받게 확 차나래 정말
2: 확 차나래
1: 야
0: 너무 갔다
2: 기다려 화기 나고
1: 야 화기는 무슨 화기야
2: 가만 있어라
0: 집에 들어오고
1: 야 무슨 어째 이리 했다니 무슨 일이 큰가 봐
2: 내 입은 썰에 조금 신경 썼어
1: 신경 써야
2: 야 신경 많이 썼지
1: 무슨 이게 이 고추 말린 게 나?
2: 야 고추 말린 게
0: 고추?
1: 그렇지 까지 말린 게?
2: 그렇지 까지 끼다 유진호요 신에서 보고 죽게
1: 넣어 이게 무슨 오이?
2: 오이 옳지
1: 야 이거 묵기
2: 묵기
1: 야 이거 자
2: 야 기타다
1: 야
2: 이거 있구야 목장에서 서로 방목했으면 바람 잘 끼고 따뜻한 게 영적이
1: 야 이거 목장
2: 여러분 맛있는도 어떻습니까?
1: 야, 야, 이거 나이디디.
2: 네, 네, 그래. 오케이.
1: 야, 야, 야, 이거 보소라. 야, 누나 나오겠다. 야, 야, 야, 태화
2: 멋있습니다. 잡아. 형님의 미아 실력 떴구나.
1: 떴어.
2: 형님의 내 머리 기분 났다.
1: 떴어.
2: 게임이 어디 내볼까?
1: 떴어.
0: 야.
1: 어째?
0: 네 그거 먹어볼게.
2: 어째?
0: 네 그거 먹어볼게.
1: 야야야.
0: 보소라.
1: 야, 그래서 야 태영아 보소란다.
2: 무서워.
1: 보소라 이거.
2: 아, 형님 이제 나 줬대. 그만요.
1: 야, 야.
0: 어머 이제 줬을까?
1: 네 이제 줬답대.
0: 이제 줬답대.
2: 야야야 어떻게 올 뻔하죠? 집에 왔대.
1: 야야야야 야 이거 야야
0: 너무 좀 줬을까?
1: 뭐 나도
0: 줬는데 어떻게 올 뻔하? 야
1: 어째?
0: 이거 보소라 네 얼굴까지 까는 게 또만 이거
2: 줄래 제대로 말아.
1: 야, 이거 네 일단 벗어라. 이거 벗어라.
2: 어제.
1: 오늘은 안 되겠다. 이거 벗어라.
0: 너무 보이랄까?
1: 어제 벗어. 내가 그냥 안 줬어. 벗어라, 벗어라.
2: 싫다.
1: 어제 야, 이거 벗어. 야,
2: 아, 여보.
1: 야, 야, 대비 벗어. 대비 벗어.
2: 이렇게 벗어.
1: 야, 벗어라, 벗어라. 야, 벗어라, 벗어라. 나를 갈 때, 나를 갈 때.
2: 갈 때? 내 저렇게 집을 가겠다.
1: 야, 야, 이거 안 된다, 차와. 야, 일단 벗어. 나를 갈 때. 갈 때.
2: 욕심 난다.
1: 야, 벗어라. 어서
2: 할때 해줬다 봐라.
1: 벗었지, 벗었지. 야, 저 아들
2: 이제 이제
1: 미워서 막 왔다다 하다야. 어째 또 이래?
2: 아드만, 아드만, 아드만 어째서 형님하고 사워 이렇게 틀리고? 내 못 달라면 좀 속시오.
0: 야,
2: 어째?
0: 잔 아래, 이제 가자. 앉아라.
2: 더 많이 되는 거.
1: 앉아라.
0: 앉아라.
1: 앉아라.
0: 확 타놓기 전에 앉아.
2: 아 싫어. 알아.
1: 앉아.
0: 야. 네 어제 자꾸 나를 어 아줌마니 아줌마니 어 어제 매부로 자꾸 해님 해님 아니 어 네 어느 때 말고 쳐라 쳐라 더 더 누나 누나고 해님 해님이고 어 매부 매부고 어?
2: 누나
0: 해님 아무튼 아무튼 들으시다 어 알았죠?
2: 다광 무슨 말인 건 안
1: 알아듣지
0: 아줌마 아줌마 해봐라
1: 아저 저 야 우리 평화롭게 얘기하자 무슨 매부고 뭐 해님이고 이렇다 안들 안들 야, 이 숫자
2: 아 이야 이 집 올 때마다 와다다 했다
1: 야 네 와다다 안들 이거 그래
2: 진짜
1: 안서, 야,
2: 어?
1: 니 거, 야, 용수랑 같이, 목장하고, 어찌나던게 어떻게 잘 되지?
3: 잘 되지?
1: 너랑 다 크지?
2: 완전히, 대박이지.
1: 아, 대박이라지?
2: 대박.
1: 어. 그래, 용수랑 잘이니?
2: 용수, 잘 있지?
1: 어. 어때?
2: 아, 용수 잘 있다면 이게, 아니다.
1: 어때?
2: 용수?
1: 어.
2: 지금 용수를 말하고.
1: 어. 야, 잘해.
2: 내 극치 탈레가 봤다. 용수 다 끌어안고 본 게 저거 어찌나. 어찌나.
1: 어째?
2: 어? 숨도 없고 맥방도 없고 다 없다.
1: 이야.
0: 어떻게?
2: 정말 내 눈앞에서 용수 죽어가는 모습을 본 게 정말 정말 어쩔 바를 모르겠을 때 정말.
0: 이야.
2: 이야. 어쩔 바를 모르겠을 때.
1: 무슨 일이야 이게.
2: 야.
1: 용수 어째 그렇게 돼.
2: 그래.
0: 야 나야 겹다 용수.
1: 가야. 내 내려가모야.
2: 그렇지.
1: 매부. 이들의 녀석이. 그렇게 돌돌 떨어져.
2: 아니, 너무 슬퍼. 슬퍼는 하지 마. 내가 놀란다고 말했지, 놀란다고.
0: 용서 투자금 빼겠다, 돼?
2: 투자나.
0: 옳구나. 또 더이구나. 어, 야. 이건 10만, 20만 가도 될 일이 아니다, 야. 오, 야, 우리 또 영업다, 또 영업다.
1: 어, 야.
0: 또,
1: 야, 머스방 하나 팔면 된다. 이 무슨. 아이고,
2: 무슨 말?
0: 야야야야야.
1: 무슨 말? 어째?
2: 무슨 말?

0: 누나 나를 뒷잔등에 업혀와서 나를 다려온 거 내 그거 어째 모르게 나 다 안다니까. 계속 하게 열쇠다 몸부터 또 들어도 되게
1: 소리야 참
0: 소리 다 대라
2: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0: 무슨 말이 사람이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1: 야,
0: 설 다 세워.
1: 야.
2: 저모,
1: 세워.
2: 어디 간가?
3: 설이라고 아 왔는데 온종일 돈. 하긴 잘한다. 채영아, 야 채영아.
2: 이부지 딴 거 언녕 말하기. 극찬하리. 채영아, 새님이 같이 가기셔.
4: 거품 햄님의 감상했습니다. 이래서 혈육은 혈육인가 봅니다.

평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이 없는데요. 누구나 바람 맞으며 그 인생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누군가는 울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바람을 피한 사람이 아니라 버텨낸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방송과 함께하면서 가끔은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프냐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변함없이 우리 옆에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힘들다 보니 인생을 탓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해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탈하게 보냈으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우내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하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죽지 못해서,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나그네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일을 한다면 정말 별로인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엇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한 가지 일을 한다면 시간이 그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맹이가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줄 것 같습니다. 변영화 가수의 노래입니다. 번영 세월이 왔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네,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존경받아야 할, 최고로 행복해야 할 내 삶이 내 인생입니다.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인꼬 부부.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세 선생님과 하이디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고 있는 하이디와 햇살에 물든 산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은 정말 좋은 곳이야.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살아있다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어.

되르플리의 겨울. 드디어 되르플리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되르플리는 매일 내리는 눈으로 온통 하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피터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피터의 몸은 부드러운 눈 속에 파묻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피터가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힘껏 흔들며 눈 위로 나오면 피터의 어머니는 창밖으로 큰 빗자루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면 피터는 빗자루를 들고 문 앞까지 가서 문 앞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문을 여는 순간 산더미 같은 눈덩어리가 부엌으로 밀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쌓인 눈이 얼어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겨울이 되자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10월 중순쯤 첫눈이 내리자 할아버지는 하이디와 염소 두 마리를 데리고 드루플리로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의 목사님 댁 옆에 쓰러져가는 낡은 집을 빌려 가을 동안 열심히 수리를 했습니다. 맨 처음 이 집을 보았을 때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텅 빈 방에는 천장도 없었고 한쪽 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은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리도 없는 창문에는 굵은 담쟁이 넝굴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도 없었습니다. 바닥도 잡초가 무성했고 응접실의 천장과 벽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 칸막이를 하고 짚을 깔아 염소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과 이어져 있는 복도의 천정과 벽은 온통 구멍투성이어서 하늘과 들판이 혼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따라가면 비교적 튼튼한 문이 나왔습니다. 그 문을 열면 넓은 거실이 섰는데 그것은 부서지지 않아 제법 쓸만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난로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컸고 난로의 하얀 타일에는 파란색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이 난로 주위에 있는 의자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따라 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앉아 타일에 그려진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난로 뒤쪽까지 돌아갔을 때 하이디는 난로 벽 사이에서 사과를 담아둘 때 쓰는 것과 같은 커다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두막에 있는 것과 같은 건초로 만든 방석과 자루 이불이 들어있었습니다. 야, 신난다 할아버지. 이건 제 침대죠? 멋있어요. 그런데 제자리는 어디예요? 넌 난로 옆이 아니면 추울 게다. 내 방도 보겠니? 할아버지의 침대는 거실 반대쪽에 붙어있는 작은 방 안에 있었습니다. 거실 옆은 부엌이었습니다. 부엌은 무척 컸지만 이곳의 벽도 구멍투성이어서 할아버지가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부엌 옆에 있는 방은 이미 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이곳은 여름이면 잡초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무당벌레와 여러 곤충들이 마치 제 집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철사와 못으로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하이디는 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음날 피터가 구경하러 왔을 때 하이디는 이미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안 돼, 피터. 이쪽도 구경해야 돼. 하이디는 이렇게 말을 하며 피터를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난 나흘째 되는 날, 하이디는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에게 가봐야겠어요. 틀림없이 쓸쓸해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아마 내일도 안 될 거야. 눈이 많이 쌓인 데다가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잖니. 피터도 꼼짝 못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야. 너는 한 걸음만 내디뎌도 눈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게 될 테고 그러면 큰일이지. 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데르플리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피터를 만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터는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지금 산에 눈이 많이 내려서 내려올 수가 없을 거야. 상냥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학교가 끝날 때쯤이면 언제나 마을에 있는 하이디의 집으로 놀러 오곤 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정당 고위층 대화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일을 해야만 사업을 성취할 수 있고 길을 걸어야만 큰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의 하나로서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울 수 없으며 장기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현실이 복잡하다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리상이 아득히 멀다고 추구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에게 행복을 도모해주는 당이며 인류의 진보 사업을 위해 분투하는 당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한다고 나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중국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에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자체의 실천을 심화하는 것으로 인류사회의 발전 법칙을 모색해 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모델을 수입하지 않고 중국 모델을 수출하지도 않으며 다른 나라의 중국의 방법을 복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종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견지할 것입니다. 첫째, 예전과 다름없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약 100년 전 극도로 불안정한 중국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되면서부터 완수해야 할 하나의 과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인즉 19세기 중엽부터 전란이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던 중국의 비참한 궁지를 종말짓는 것이었습니다. 1921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평화와 안정, 중국인민의 안거락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인민을 단합인솔해 28년이라는 기나긴 무장투쟁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적 발전의 길로 확고하게 나아가며 글로벌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적인 쟁점 문제와 난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주요 출병국과 출자국으로서 이미 연 인원수로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평화 유지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2,500여 명의 중국 장병들이 8개 평화 유지 작전 지역에서 갓난 신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해 국제적 정치 및 경제 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어느 만큼 발전하든 간에 영원히 패권을 잡지도 확장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정당이 우리와 함께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을 창의합니다. 둘째, 예전과 다름없이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인민의 의지에 발전하고 장대해졌으며 예로부터 인민에 대한 감정이 매우 두터웠는 바 중국 인민에 대한 감정이 매우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인민에 대한 감정도 매우 두터웠으며 중국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자 할 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 인민에게도 행복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주말에 시장을 한참 돌다가 물엿을 파는 것을 보게 되었고 순간 어릴 적 추억이 문득 떠올라 망설임 없이 물엿을 한 봉지 사들었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양념과 간식이 많아 예전만큼 물엿을 자주 접할 일이 드물지만 투명하고 진득한 그 모습만 보아도 옛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어릴 적 집에서 고추장을 담그는 계절이 오면 동네 엿장수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물엿을 팔곤 했습니다. 온 동네에 달콤한 옛 냄새가 살짝 퍼지면 아이들은 하나둘 집 밖으로 뛰어나오곤 했죠. 어머니도 그때마다 그릇을 들고 나가 물엿을 넉넉히 담아 오신 뒤 부엌 찬장 구석에 소중히 두셨습니다. 고추장을 만들 때 양념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저는 그 달콤한 물엿이 너무 먹고 싶어서 엄마 눈을 피해 젓가락 끝으로 진득한 물엿을 조금 떠서 돌돌 감아 입에 넣었는데 그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어찌나 좋았는지 지금도 그 맛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 물엿을 보고 옛 생각이 나서 아이에게 어릴 적 제가 가만가만 몰래 물엿을 훔쳐 먹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주고는 아이와 함께 따뜻하게 물엿을 살짝 녹여 맛보기로 했습니다. 엿을 녹여 달콤한 맛을 나누려 했는데 제가 온도 조절을 잘못했는지 물엿이 생각보다 좀 많이 녹게 됐습니다. 녹아 흐른 물엿이 끈적한 채로 졸졸 흘러내리더니 아이의 옷소매와 바닥 곳곳에 늘어붙고 말았습니다. 저는 물로 헹궈도 보고 걸레로 힘껏 닦아보았지만 끈끈한 물엿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늘어붙었습니다. 결국 옷도 빨고 바닥도 닦느라 한참을 힘들게 청소해야 했습니다. 추억 속 달콤한 간식이 순식간에 골칫거리로 변한 웃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늘어붙다입니다. 끈적끈적하여 늘어나는 물건이 다른 물체에 붙다는 뜻입니다. 엿, 꿀, 풀 등 끈적이고 길게 늘어지는 물질이 바닥이나 그릇, 손 등에 붙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붙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끈적하게 늘어지며 달라붙는 특징까지 생생하게 담아낼 수 있습니다. 늘어붙다에는 또 한 곳에 계속 있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전에 동생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나 방학이 되면 외출은커녕 하루 종일 방에만 늘어붙어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혼자 휴식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들이 밖에 나가 산책하거나 여행을 가자고 권유해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방에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취미생활로 캠핑을 알게 된 뒤로는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주말만 되면 직접 캠핑 장소를 알아보고 짐을 챙겨 밖으로 나서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늘어붙다로 표현합니다. 단순히 앉아있다는 말보다 한 곳에 고정된 채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태도가 강조된 뉘앙스가 특징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3: ...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일전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몇 가지 건강당부를 발표했습니다. 성인 체중 지수는 19에서 24 사이로 통제하고 로이는 27 이내로 통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성인 남성은 일반적으로 허리 둘레를 90cm 이내로 통제하고 여성은 일반적으로 허리 둘레를 85cm 이내로 통제해야 합니다. 다음, 암 예방을 잘하고 암 조기 선별 검사를 잘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흡연, 음주, 불규칙적인 생활, 영양 불량, 체육 단련 부족 등 나쁜 생활 방식과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심리 아건강 상태는 자기 조절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조부모, 부모와 동년배 및 아래세대의 사람들 중에 일단 종양이 발생하면 각별한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종양 선별 검사를 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50세 이상 장기 흡연,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암 가족력 등이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저선량 나선형 CT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 과체중, 흡연력 또는 결장암, 직장암 가족력 등 있는 사람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결장, 직장 내시경 검사 또는 대변 잠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5세 이상 과음, 위궤양 등 질병, 위암 가족력 등 있는 사람들은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5세 이상 정년기 여성은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유방암 선별 검사를 받고 유방암 또는 란수암 가족력이 있는 등 고위험 군체는 선별 검사 빈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자기 전은 최적의 양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 언제 이를 닦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양치는 자기 전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이를 닦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 습관은 잠들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딱히 좋지 않습니다. 양치질하는 동작과 치약 속의 일부 박하 성분이 뇌를 자극해 활성화시키고 어렵게 쌓인 졸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를 닦지 말고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이를 닦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밤에 의식감을 조정하고 심신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고 단 음료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 잘못된 양치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로로 하는 칫솔질입니다. 장기간 가로로 칫솔질을 하거나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하거나 칫솔모가 너무 딱딱한 칫솔을 사용하면 치경부 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아 범낭질은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지만 치경부의 분포가 가장 얕습니다. 매일 약한 부위를 맹렬히 공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너무 짧은 양치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이를 닦는 시간이 수십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양치 시간은 3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혓바닥을 닦지 않고 양치하는 것입니다. 혓바닥에는 많은 작은 볼록한 유두가 있는데 울퉁불퉁해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정기적인 청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설태의 박테리아가 혀의 미세한 틈에서 조용히 성장해 점차 치아, 잇몸, 이누를 침범하기 때문에 입냄새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구강, 호흡기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칫솔을 장기간 교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칫솔을 오래 사용하면 칫솔모가 변형하면서 때가 끼고 세균이 번식해 칫솔질을 하면 할수록 더러워지고 치아와 잇몸도 손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칫솔질 양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물을 마시면 살이 찌기 쉬울까요?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식사 중 물을 마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살을 찌우지 않으며 살이 찌는 근본적인 이유는 칼로리 섭취량이 칼로리 소비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물 자체에는 칼로리, 지방 또는 당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물을 마시는 것은 추가적인 칼로리를 발생하지 않으므로 칼로리 측면에서 볼 때 이는 비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중 물을 마시는 것의 실체는 물이 아니라 사실 고지방 국이나 주스, 설탕이 든 음료입니다. 이러한 지방 함량이 많은 국, 설탕과 칼로리가 많이 함유된 음료는 과도한 칼로리 섭취와 체중 증가의 원흉입니다. 만약 식사 중에 마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확실히 매우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살을 찌우는 것은 아니며 정말로 경계해야 할 것은 식사 중에 고지방 국이나 고강도, 고에너지 음료를 마시는 것입니다. 체중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식단 구조, 식품 선택, 총 칼로리 섭취 및 소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섯 가지 걷기 자세가 말해주는 건강 상태 체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걸음걸이는 사실상 우리 몸에서 가장 은밀한 건강 모니터입니다. 속도부터 자세까지 매 발걸음은 우리에게 건강 상태의 좋고 나쁨을 조용히 알려줍니다.
첫째로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는 것입니다.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걷거나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며 걷거나 몸이 앞으로 쏠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멈추기 힘들어 보이는 경우 파킨슨 병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중장년층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휘청휘청 비틀대며 걷기입니다. 분명히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며 걷는 경우 이는 운동실조의 징후일 수 있으며 뇌출혈, 뇌경색, 뇌종양, 소뇌병변 등과 같은 뇌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장걸음입니다. 걸을 때 발끝이 안쪽으로,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며 때로는 관절 통증, 부종 또는 아침 경직 또는 관절 판발음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골관절염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다음은 걷다 멈추다 반복하기입니다. 일정 시간 걸은 후 두 다리에 저림, 통증, 무력감이 느껴져 계속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하며 이는 하지동맥 경화증이나 요추협착 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위 걸음입니다. 걸을 때 두 허벅지가 꽉 맞물리고 두 다리가 가위처럼 교차됩니다. 이러한 걸음걸이는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이나 척추 손상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3 특집 보도입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지닌 혁명 근거지 중 하나로 일찍 항일전쟁의 동반 근거지, 해방전쟁의 든든한 후방, 항미원조전쟁의 전연 진지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열사비, 이는 연변 혁명 역사의 진실한 반응입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로 연결신은 일련의 중견 혁명투쟁을 겪었는 바 간권 혁명 예정 속에서 수많은 혁명 문물과 유적지를 남겼으며 혁명 문화는 도시 혈맥에 침투되었습니다.
1: 연변은 로혁명 근거지로서 빛나는 혁명투쟁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연변의 여러 민족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5.4운동 전후 막스주의는 러시아 원동과 상해로부터 연변 지역에 전래돼 선진 청년들 사이에서 전해졌습니다. 1928년 중공 만주성위원회에는 연기련 룡정촌의 당 조직을 설립했습니다. 1930년 중공 연변특별지부위원회와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가 잇따라 건립됐으며, 여러 민족 인민을 영도해 홍색 5월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30년 10월 10일 조선족 흑집에서 중공 연화중심현위원회 간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의 지시정신에 따라 회의는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만특위로 略칭하기로 결정했으며, 려여원이 서기를 맡았습니다. 동시에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며, 양림이 동만특별위원회 군사위원회 서기를 맡았습니다. 중공 만주성위원회 지시에 따라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지도구역은 연길, 훈춘, 화룡, 왕청, 도나, 안도, 무송, 화전, 어목, 장백 등 10개 현으로 정해졌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각 현의 군사부를 설치해 유격대와 적위대를 정돈하고 구성했으며, 반일 무장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했습니다.
0: 중공 동만특별위원회가 설립된 후 적극적으로 당원을 발전시키고 당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1931년 4월 24일, 중공 만주성위원회가 중앙에 보낸 보고에서 1930년 10월부터 1931년 2월까지 중공 동만특별위원회는 6개의 현 위원회와 19개의 구역 위원회를 설치해 완전한 조직 체계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1931년 3월 통계에 따르면 동북 지역의 당원은 1,190명인데, 그중 만주 지역의 연길, 화룡, 훈춘, 안도, 왕청 등 5개 현에는 636명의 당원으로 동북 지역 당원 총수의

0: 54%를 차지했습니다. 9.18 사변 후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중공중앙위원회와 만주성위원회의에 항일고국 호소를 관철하고 당일 영도하는 항일 무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으며 4개 현의 반일 유격대와 10개의 항일 유격 근거지를 설립했습니다. 항일 무장은 유격 근거지를 기반으로 반토벌 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했습니다. 중공중앙의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수립에 관한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4개 현의 반일 유격대를 기초로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동북항일연합군 제2군과 동북항일연합군 제1로군을 창건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는 1930년 10월에 설립되어 1937년 가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기간 남만 성당위로 통합되어 묘여원, 동장령, 위증민 등 특별위원회 서기의 지도하에 동북항일군 제2군과 연변 여러 민족 이민을 이끌고 일본 침략자와 간관 투쟁을 벌여 중화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중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1: 찬바람이 동북대지를 휩쓸고 붉은 깃발이 무장 전사들을 고무하네. 연길 감옥은 우리의 육체를 짓밟지만 가슴 가득 뜨거운 피는 끊임없이 솟구치네. 이 연길 감옥가는 공산당원 리진이 감옥에서 창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와 그의 전우들은 이 노래를 부르며 형장에 나가 희생됐습니다. 연길시의 노동자 문화공 자리. 1924년 이곳에 부지 면적이 만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길림 제4 감옥을 지었습니다. 위만주국이 세워진 후 일본군이 인수해 연길 모범 감옥으로 개칭했고 연길 감옥이라고 략칭했습니다. 이는 당시 연변 지역에서 가장 큰 감옥으로 천여 명의 반일 대중과 공산당원이 수감됐습니다. 철장 족쇄는 강철 전사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1931년 초 중공 왕청현 위원회 서기 김우는 옥중에서 비밀리에 중공 연길 감옥 위원회를 설립하고 탈옥 지휘부를 세워 탈옥 투쟁을 적극 준비했습니다. 1934년 여름 반일군 중 김명주가 일본인의 모욕에 반항해 리간수에게 매질을 당하자 김우는 앞장서서 단식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날 밤 김운 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김명주를 즉시 치료하고 리간수의 직무를 박탈한다. 둘째, 기타 환자를 치료한다. 셋째, 대우를 개선해 음식 위생을 보장하며 량을 늘인다. 단식 3일 만에 적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였으며 단식 투쟁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34년 겨울 적들은 김운을 불화통화에 차디찬 얼음구멍에 밀어넣었습니다. 리진, 오세국 등 몇 명의 당원과 탈옥 골간들이 잇따라 살해됐습니다. 김운은 비록 희생됐지만 김운의 교육과 영향에서 성장한 김명주는 용감하게 중임을 떠맡아 다시 한번 탈옥 작전을 조직했습니다. 1935년 여름, 적들은 단오절의 5일간 연이어 운동회를 열려고 준비했습니다. 때가 왔다고 판단한 김명주는 몇몇 당조직 간부들과 상의해 단오절 다음날 오후 3시에 탈옥하기로 하고 17명의 탈옥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동북지구 당일 영도한 탈옥 투쟁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로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일으켰고 인민대중의 항일 투지를 고무했으며 동북인민 항일 투쟁사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0: 연결시 의란진 대승촌의 한 경작지에는 28명 사망자의 유골이 묻혀있는 묘지가 있습니다. 1932년 4월, 그들은 이곳에서 일본 침략자들에게 집단 총살을 당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중공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장이며 연길구위원회 서기 조기석입니다. 조기석, 별명 조영훈, 1904년 3월 조선 함경북도의 가난한 농민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6년 황포 군관학교에 입학해 군사를 배우고 북벌 전쟁에 참가했으며 4.12 반영명 정변이 발생한 후 동북으로 돌아와 1930년 7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동만 지역에서 일본 침략자들은 공산당원과 혁명군중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연길구당위는 두 번이나 적들의 파괴를 받았습니다. 1931년 3월 동만특별위원회 선전부부장 조기석이 연결구당위원회 서기를 겸임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는 반제동맹, 농민협회, 부녀회, 공제회, 공청단, 소년선봉대 등 단체를 조직해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점차 사업국면을 개척해 했습니다. 중공 동만특별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1931년 11월에 조기석은 추수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수백여 명의 농민들이 대지주 송보성의 장원으로 몰려가 3.7 소장조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는데 국자거리 서구 공안분소 순경들이 들이닥쳐 5명의 담판 대표를 체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기석은 즉시 2만여 명의 농민을 조직해 연길현 정부의 마당 전체를 둘러싸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연길현 지사는 3.7, 2.8의 소장조 인하를 동의했습니다. 일제당국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와 자위대를 모아 국자거리에서 대대적인 수색과 체포를 벌였습니다. 조기석은 용의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지만 적을 속여 20일 후에 석방됐습니다. 1932년 3월 조기석은 마반산 오암동에서 대회를 열고 일본의 앞잡이 리창순 등 6명을 공판했고 분노한 군중들도 5명의 앞잡이를 사살했습니다. 일본군은 리창순 가족의 밀고를 받고 보복해 조기석 등 28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본군은 조기석의 정체를 알고 고문을 가했지만 그는 죽을지언정 굴하지 않는 공산당원의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932년 4월 27일 일본 군경은 조기석 등 28명의 혁명가들을 흙담으로 둘러싸인 마당에 끌고 들어가 기관총으로 난사한 다음 휘발유를 뿌려 불태웠습니다. 당시 그는 28세의 나이로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평화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공산당원 조기석을 잊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생화를 들고 이곳을 찾아 전쟁 연대의 비장한 역사를 되새기고 혁명선열의 위대한 업적을 추모하곤 합니다.
1: 연길시 서북부의 의라나 협곡 분지는 왕청현과 인접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왕우고 항일 유적 근거지가 있습니다. 1932년 가을, 중공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위원회 기관이 고성촌으로 이전하고 해란군 화련 뒤에 혁명 군중들도 왕우구로 이전하면서 왕우구 인구는 2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1932년 11월 2일, 동만특별위원회와 연길현위원회 지도하에 왕우구 구역 제1차 소베트 대표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왕우구 소베트 정부 주석과 위원을 선출해 왕우구 구역 소베트 정부를 설립했습니다. 는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의 탄생을 상징합니다. 중화 소베트 공화국 헌법과 법령에 따라 왕우구 구역 소베트 정부는 토지, 군사, 경제, 교육, 법정 등 기구를 설립하고 시정 강령을 제정해 항일 민족 통일 전선 정권으로 됐습니다. 1933년 1월 연길현 항일 유격대가 설립됐고 왕우구 유격대가 연길현 항일 유격대에 편입됐습니다. 그들은 각종 기회를 엿보아 적들을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해 적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적들을 소멸하기 위해 그들은 석인구의 병기 공장을 세웠습니다. 유적지에서는 대량의 탄피, 폭약, 철사, 도자기 등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특히 병기 공장에서 자체로 제작한 연길 폭탄은 적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1931년 11월부터 1934년 가을까지 왕우구 항일 유적 근거지는 단 2년만 존재했습니다. 중공동만특별위원회, 연길현위원회, 왕우구역 인민혁명정부,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 제1독립사 제1단 본부 등옛 주소와 병기 공장, 병원, 옷 공장 등 유적지는 중공동만특별위원회가 초기에 여러 민족 인민들을 이끌고 영용하게 투쟁한 경우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다 보면 도 모르는 사이에 당당함을 지닐 수 있을 겁니다.
2: 이렇듯 자신이 내성적이라고 해서 고민만 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그럼 우리 친구들에게 자신감을 키우는 방법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0: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없는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어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1: 평소 취약했던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3: 맛있게 토마토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두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2: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1: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0: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0: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1: 첫째, 외운 것을 가정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5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0: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 다 잘 외우십니다.
2: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3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0: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잘 외워집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잘 부르는 노래가 있겠지요?
2: 네, 네, 우리 친구들은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0: 글쎄요. 내 친구들마다 들리겠지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면 긴장하지 않을 것이고 평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많이 두려워할 거라 생각합니다.
2: 네, 공부를 많이 한 친구라고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친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복습을 많이 할수록 시험을 잘 봐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시험에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1: 그럼 우리 함께 시험 보란 테스트 해볼까요?
2: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험을 볼 때 느꼈던 것을 떠올리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필을 쥐고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곱 번째, 시험 볼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쓰지 못하면 다음 문제도 제대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아홉 번째,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친구들, 방금 저희들이 아홉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몇 가지가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체크한 데 따라서 함께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에서 두 개가 해당이 된다면 시험 불안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자연스러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세 개에서 네 개에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을 볼 때 남들보다 약간 더 긴장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겁니다.
4: 다섯 개부터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5: 네지 열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2: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0: 말을 해줍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러하기 때문에 정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어려운 과제를 공부하고 늦은 저녁 시간이거나 지루함을 느끼는 시간에는 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거나 흥미를 가진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은 시간 졸음이 올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내려가던 눈꺼풀의 모습은 어디로 사라지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할 수 있답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0: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Smile, smile.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在西为习近平举行欢迎仪式，两国元首共同登上检阅台。军乐团奏《中哀两国国歌》。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몽골국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키르기스스탄 자파로브 대통령과 중국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 화합공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비슈케크의 갈라시는 총명하고 상쾌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평겨원 여사가 차를 타고 화합공에 도착하자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브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습근평 주석을 위해 환영식을 거행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사열대에 올랐습니다. 군악단이 중국과 키르기스스탄 국가를 연주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의장대 조항으로 걸어가 키르기스스탄으로 의장대원들에게 문안을 전하자 의장대원들은 전진, 전진이라고 답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키르기스스탄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고 자파로브 대통령은 중국 수행 인사들과 악수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자파로브 대통령과 함께 분열식을 관람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는 화합궁 대청로 들어가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환영식 후 양국 정상은 회담을 가졌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먼저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키르기스스탄 독립기념일과 관련해 명절의 조카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최근 몇 년간 우리의 공동 인도하에 중국 키르기스스탄 관계는 도약식 발전을 이루었고 제 분야의 협력은 전면적으로 결실을 맺어 양국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어 광범한 민중들에게 혜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도 촉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중국 제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출발점이 되는 해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도 현재 2030년 전까지 국가 발전 요강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키르기스스탄과 손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발전 전략의 접목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 경험 교류를 심화해 보다 실감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며 중국 키르기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을 한층 더 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상호 신뢰와 확고한 상호 지지는 중국 키르기스스탄 관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보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키르기스스탄이 국가 주권, 독립,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하고 키르기스스탄이 자국의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며 서로의 핵심 리익과 관계된 문제에서 키르기스스탄과 드팀없이 확고히 상호 지지하기를 바랍니다.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의 체결은 양국이 최대적 친선을 유지하고 서로를 굳건히 지지하는 데 중요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은 양국 간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양국 정부 간 경제 무역 협력 계획을 잘 관철

확대하며 무역 품목을 다양화하고 디지털 무역,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발전 희망을 실어 교통 대동맥인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를 고품질로 건설하고 국경 현대화 개설을 추진하며 제도, 표준, 규칙 등 소프트 연계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리용 등 분야에서 도움하는 징표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친환경 광물 협력 문서를 잘 관찰하며 전 산업사슬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함께 1대1로 합동 실험실을 잘 건설하고 인공지능 등 협력을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으로 양국 협력을 위해 에너지를 부여하고 효과성을 증대해야 합니다. 양국 인적 관계를 한층도 촉진하고 청년, 매체, 관광, 체육, 의료, 지방 등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과 기르기스스탄의 사회와 민심 토대를 지속적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서범 형조숙은 중국과 기르기스스탄 쌍방은 집법 안전 협력을 확대하고 손잡고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며 마약 밀매와 국제 범죄 대응에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국제 지역 사무에서 기르기스스탄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유엔의 기틀 안에서 기르기스스탄과의 협력을 한층도 강화하고 4대 글로벌 창의를 함께 실천하며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를 반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견지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 공평 정의를 수호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글로벌 사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기를 희망합니다. 상해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기르기스스탄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잘 관찰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며 상해협력기구의 발전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르기스스탄 35주년 독립일에 습금평 주석의 방문을 맞이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기르기스스탄과 중국 양국의 두터운 친선과 고수준 정치적 상호 신뢰를 한층도 보여줬고 양국 관계 발전사에서 중요한 리송표로 됐습니다. 그리고 기르기스스탄과 중국이 한관 설린 친선 협력 조약을 체결한 것은 양국 관계에 더 광활한 전망을 펼쳐줄 것입니다. 기르기스스탄과 중국은 린국으로 고대 비단이 기른 두 나라를 긴밀히 연결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기르기스스탄 중국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는 황금 시기에 진입하여 사상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기르기스스탄은 중국이 기르기스스탄 발전의 모든 관건적인 시각마다 아낌없는 지지와 도움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합니다. 기르기스스탄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열렬히 축하하고 제15차 5기는 전남교육 행정을 시작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습금평 주석의 영도 아래 중국이 이룬 눈부신 발전 성과에 경탄하고 중국의 국정 운영 경험 특기는 습금평 주석의 사심 없이 일하고 인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지향을 따라 배울 것입니다. 중국은 항상 기르기스스탄과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향이고 기르기스스탄의 가장 친밀한 것,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기르기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수호하며 상호 존중, 평등 호의의 기반 위에서 중국과 더 깊은 설린 친선 관계를 발전시키려 합니다. 기르기스스탄은 중국과 무역 투자, 상호 연계, 과학기술 혁신, 에너지, 광산,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고 교육, 보건, 문화, 청소년 분야의 교류를 밀접히하며 세 갈래 세력을 공동으로 타격하여 지역 안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또한 중국 기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를 신시대 강철 비단의 길과 기르기스스탄 중국 우호 관계의 새로운 유대로 두게 할 것입니다. 습금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는 각국이 공동의 도전에 손잡고 대응하며 더욱 공정하고 안정적인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르기스스탄은 유엔 상해협력기구, 중국조항아시아협력기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에서 중국과 긴밀히

0: 기초를 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 나갈 것입니다. 자파로브 대통령은 기루키 수습단과 정부와 인민을 대표해서 중국 소장 기룡이 산사태 재해를 입은 데 대해 깊은 위문을 표했습니다. 이에 스펀평 주석은 사의를 표하면서 중국 당과 정부가 국내외 실종자 수색과 구조, 피해 주민의 이전과 대피, 부상자 치료, 2차 재해 예방 등 업무를 전력으로 수행하고 있고 네팔에도 긴급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재해를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재건할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회담 후 양국 원수는 고품질 발전에 신시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스스탄 공화국의 공동선언과 중화민공화국과 기르기스스탄 공화국의 항구적인 설린친선 협력조약에 공동서명하고 의량 측이 투자, 교통, 세관, 우호 도시 등 분야에 쌍무 협력 문서를 교환하는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방문 기간 의량 측은 과학기술, 교육, 인문, 언론 등 분야에 20여 건의 협력 문서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날 점심 자파로브 대통령과 부인 자파로바 여사는 화합궁에서 습권평 주석과 평려원 여사를 위한 환영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체기 왕이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2026년 상해 겸적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기간 러시아 부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올해 부친 대통령은 중국을 성공적으로 국빈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전략적 높이와 장원한 시각에서 양국 관계를 더 높은 품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기 위해 호치를 하고 새로운 정시하에서 양국의 재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주관 부문은 지금 이를 적극적으로 관철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쌍방의 교류와 협력은 번창한 발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전략적 인솔과 쌍방의 공동 노력하에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 발전의 토대는 더 든든해지고 발걸음은 더 굳건해지며 전망은 더 빛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당면 100년 변국이 격변하고 국제 정세 속에 불확실 요소가 뚜렷하게 많아지고 있지만 평화와 발전, 협력, 상생에 대한 각국 인민의 추구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상해 협력기구는 지역 안정을 수호하고 역내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사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각 측과 함께 기구의 발전 대계를 상의하고 기구의 안정적이고 장원한 발전에 조력하며 글로벌 관리 개혁을 인솔하고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는 역량을 장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동요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의 직면에 러시아와 중국은

0: 이 강화하고 인솔 역할을 발휘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 유엔, 브릭스 기재, 20개국 그룹 등 다자 기재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강화하고 중국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지도자 비공식 회담을 잘 조직하도록 지지하며 세계 평화와 안정, 번영을 함께 수호할 것입니다. 양국 원수는 또 공동으로 관심하는 국제와 지역 문제를 두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수군평 국가수석이 비수께코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우즈베키스탄 미르지요 예브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수군평 소속은 올해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표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인솔하에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질적 향상과 승격을 이루고 각 분야의 협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국 우즈베키스탄 운명 공동체 건설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중국은 우즈베키스탄과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의 협력을 심함으로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관계의 새로운 황금 10년을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습권평 조속은 국제 정치가 어떻게 변하든 중국 우즈베키스탄 진선을 심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즈베키스탄 측이 자국의 국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조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两측은 손을 맞잡고 노력하여 两국 협력의 큰 틀을 잘 다져야 합니다. 중국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사막화 관리 등 협력을 확대하며 호의 상승을 견제해야 합니다. 两국의 지방 교류의 활발한 흐름을 이어가며 상호 문화센터 설비를 가속화하고 교육, 빈곤 감소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민심의 소통을 촉진해야 합니다. 两측의 법 집행 안전 협력 기제를 잘 활용하여 세 갈래 세력을 함께 단속하고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해 협력기구 창립 현국으로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两국은 천진 정상회의 성과를 함께 잘 이행하고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해야 합니다. 미르지요 예브 대통령은 습금총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이 지속적으로 중대한 발전 성과를 거두고 글로벌 도전에 자신 있게 대응해온 점을 뜨겁게 축하하면서 우즈베키스탄 측은 중국식 현대화의 밝은 전망에 대해 큰 신뢰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은 깊은 우정을 지니고 있고 늘 서로를 대하고 서로를 지지해왔습니다. 장원한 안목과 탁월한 식견은 우즈베키스탄과 중국의 관계에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两측의 각 분야 협력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측은 대중국 관계를 흔들림 없이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측과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며 농업, 교통, 에너지, 광산, 과학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인문교류를 촉진하며 함께 세 갈래 세력을 단속하고 양자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습금평 주석이 제시한 4대 글로벌 창의에 크게 공감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국과 손잡고 상해 협력기구의 발전을 촉진하며 국제적 공정과 창의를 함께 수호하고자 합니다.
0: 현지 시간으로 8월 31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비슈케크에서 열린 2026년 상해협력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동안 몽골국 대통령 후릴 수흐를 접견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과 몽골은 산과 물이 있다 있고 서로 이웃해 살고 있다면서 평화롭게 공존하고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협력 상생하는 것이 줄곧 양국 관계의 조류이자 바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몽골과 함께 전략적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호혜 협력을 심화하고 민심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더 많은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고 중몽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양측이 중국과 몽골 관계 발전에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서로의 국가

0: 국가 독립과 주권, 영토 완전을 존중하며 서로의 핵심 利益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무역 상호 연결, 에너지 광산 등 전통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며 친환경 광물,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더 많은 호혜 협력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각자의 현대화 실현의 길에서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몽골이 중국 자본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주기를 바랍니다. 양측은 또한 다자간 조정과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구릴 수호 대통령은 몽골과 중국은 우호적인 邻국이라면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듯 양국은 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이웃으로서 친선을 유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은 주변 국가들의 중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와 세계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중국 우호 협력을 심화하는 것은 몽골 외교 정책의 최우선 방침입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무역과 투자, 공업, 농업, 광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긴밀히 하여 양국 관계가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몽골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대만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신강과 서장, 향항 관련 문제는 모두 중국의 내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제기한 4대 글로벌 창의와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 리념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몽골은 중국 측과 함께 이를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채기, 왕리 등이 상기 접견에 참가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8월 30일 오전 습근평 국가수석의 부인 팽려원 여사가 비슈케크에서 기르기스 스탄 자파로브 대통령의 부인 자파로바와 함께 기르기스 스탄 공화국 국가 료사 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자파로브 여사와 함께 열정적이고 친절한 분위기에 환영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이후 양국 원수의 부인들은 함께 기르기스 스탄 전통문화 전시회를 참관했습니다. 팽려원 여사는 박물관에 전시된 의상, 카펫 등 공예품들은 정교하고 색채가 풍부하여 기르기스 민족의 오랜 수공예 전통과 독특한 생활 풍습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기르기스 스탄 양국은 모두 전통문화의 보호와 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양국이 이문교류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민심의 소통을 심화하기를 기대합니다. 양국 원수의 부인은 중국과 기르기스 스탄 양측이 공동으로 개최한 화합침이 중국 고대 문명 예술전을 참관하고 기르기스 민족 특색의 의상 전시도 관람하면서 중국과 기르기스 스탄의 문화 교류와 상호 학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스 스탄 공화국 국가 역사 박물관은 기르기스 스탄 최고급 국가 박물관으로서 소장한 문물들은 기르기스 민족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0: 9월 1일 출판한 제17기 탐구 잡지가 중공조항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며 조항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요한 글, 당 관리의 정치적 책임 관철을 견지하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습근평 총서기에 2013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기간 관련 중요한 논술의 발췌본입니다. 글은 당이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엄격하게 당을 관리해야 당을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엄격한 당관리는 반드시 당관리 의식을 증강하고 당관리 책임을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당 조직과 전체 당원 간부들은 진정으로 당관리의 정치적 책임을 관철하는 것을 가장 근본적인 정치적 책임으로 간주하고 책임을 알고 책임을 짊어지며 책임을 리행함으로써 전당이 함께 들어주는 양호한 국면을 다지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글은 주체가 명확하고 요구가 뚜렷한 책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당 관리에 대한 명도를 강화하고 간부를 잘 선발하고 활용하며 권력 운행에 대한 감독과 단속 강화, 민중 리익 수호 등을 둘러싸고 당위원회의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에 주체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교를 감독, 엄격한 규를 집행, 정밀한 문책 등을 둘러싸고 각급 규를검사위원회의 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지도부를 잘 들어주고 대우를 잘 이끌며 관철을 추진하는 것을 둘러싸고 당위원회 서기에 제1 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직책과 결부해 임무 분공을 잘하고 한 개 직무 두 가지 책임 요구에 따라 지도부 기타 성원의 당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엄격한 자율과 상호 감독, 상호 제안과 도움을 둘러싸고 당원 간부의 직무 특점과 업무 실제와 결부해 당원 간부의 구체적인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밀하고 과학적인 문책 기재를 보완하고 책임 주체가 확실하고 책임 요구가 확실하며 심사 문책이 확실한 것으로 당관리 책임을 실속 있게 관철해야 합니다. 글은 각급 당위원회는 주요 책임을 짊어지고 주업을 잘 틀어주며 주인공 역할을 잘하는 한편 모든 전선, 모든 분야, 모든 절차의 당건설 업무를 구체적이고 깊이 있게 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위원회 서기는 당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서기로 되어야 하고 당건설을 잘 틀어주는 것은 본직이고 당건설을 틀어주지 않는 것은 실직이며 당건설을 잘 틀어주지 못하는 것은 부적격이라는 관념을 확고히 수립하며 당건설의 책임을 한층 한층 관철해야 합니다. 각급 지도 간부들은 엄격하게 자율하고 엄격히 맡은 책임을 짊어지며 관할한 바를 엄격히 관리하고 압력을 한층 한층 전달함으로써 엄한 분위기를 잘 마련하고 바른 기풍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8월 30일 공문 상무회를 주재했습니다. 회에서는 습금평 총수기가 중앙정치회의에서 소장 시가제시 기롱현에서 발생한 산사태재해 긴급구조작업에 대해 발표한 중요한 연설 정치를 학습관철했습니다. 회는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고 책임을 잘 관철하며 주동적으로 감당하고 협동을 강화하며 합력을 응집해 긴급구조와 응급처리 등 각종 중점 임무를 착실하게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계획을 최적화하며 각종 구조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차 재해를 철저히 방지하고 관측과 조기 경보를 강화하며 구조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후 처리를 세심하게 잘 수행하고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에 대한 인도적 배려를 강화하며 위로금 구제 등 조치를 잘 대응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과 조정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권위 있는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여 사회적 우려에 응답해야 합니다.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강화하고 비상관리 능력을 한층 더 제고해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 사회 전반의 안정을 확고히 소해야 합니다. 회는 보시 지하 관망 건설 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는 지하 관망이 현대화 기반 시설 네트워크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라며 계획적 사고로 건설을 가속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통일된 계획을 중시하고 제도와 기재를 완비하며 가스, 상수도, 배수, 하수, 난방 등 관망과 종합수송관 간의 연계를 강화해 전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건설과 관리를 병행하고 적극적으로 혁신과 탐색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2: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2: 오늘 우리가 논의할 과제는 인류의 생존이 직면한 최대 위협이라는 주제입니다.
4: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사망자는 무려 7천만 명이나 됩니다.
5: 기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도 8명 이상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4: 전염병과 환경오염도 그 위협이 엄청납니다.
2: 네, 그래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생존 위협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5: 무엇일까요?
2: 바로 흡연입니다. 흡연은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류의 다섯 번째 위협으로 지목됐습니다. 해마다 흡연으로 8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당신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진 것은 당신과 타인의 생명입니다. 노담, 담배와 멀리합시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을 위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재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11부 명월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려 운명 공동재편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림.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국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미입니다. 먼저 클라우드에서 프로그램 녹화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프로그램의 제목은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식구는 당나라 시인 왕창명의 시시요를 보내며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청사는 줄곧 비구름과 함께인데 명물이 어찌 두 곳으로 나뉘리오입니다. 이 식구는 비록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고 두터운 우애를 간직하고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습근평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 유엔 합법지위 회복 50주년 기념회의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특히 이 두 구절의 시를 인용해 세계의 항구한 평화와 발전을 실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세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은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공동발전을 추진하는 외교 정책의 취지를 시종 견지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는 운명 공동체를 주제로 습근평 주석이 좋아하는 전고를 해설하며 과학적이고 완전하고 풍부한 내용과 깊은 의미를 담은 인류 운명 공동체의 사상체계를 한층 더 깊이 학습, 터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중공중앙 당학교 왕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차 당대회 보고는 우리는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전면 추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한다. 우리는 외교 분야의 총체적 구도 배치를 보완하고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반자 관계망을 적극 건설하며 신형 국제 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대국으로서의 책임감을 보여주며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과 건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 영향력, 감화력, 구성력은 현저히 격상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하는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 세 개면으로 저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운명 공동체란 무엇인지라는 문제입니다. 습근평 주석은 이 물음에 대해 많은 논술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 있다는 진수의 삼국지 하호 현전에 등장합니다. 삼국시기 위나라의 대신인 하호현은 저명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입니다. 사마이와 국정을 논의할 때 하호현은 관리 선발 제도에 대한 견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곡물의 맛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짐에서 나오니 단점과 우세를 상호 보완하는 것은 서로에게 도움된다. 이는 인재 등용 제도를 료리법에 비유한 것입니다. 곡물은 다양한 재료와 조미료를 배합해 완성한 것으로서 맛있는 국을 끓이려면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맛, 성질의 재료가 어우러져 최상의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다양한 재료가 조화를 이루면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미식을 만들 수 있듯이 관원들이 각자의 재능을 발휘해야 정치 생태의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습금형 추석이 재개했듯이 세계는 200여 개 나라와 지구, 2500여 개 민족, 서로 다른 역사와 국정, 서로 다른 민족과 습속이 다양한 모명을 낳았습니다. 이는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운명 공동체란 바로 여러 국가와 민족이 공통점을 추구하고 차이점을 서로 존중하며

0: 사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

0: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번복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표준 농지로 풍작을 실현한 내몽골 알샤맹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초가을 내몽골 알샤맹 알샤저기의 고표준 농지가 광활하게 펼쳐지고 농작물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알샤저기 바룬별리진 알라텅타라가차에는 새롭게 정비된 농기계 동행로가 종횡로를 얽혀 논밭 한가운데까지 곧장 이어져 있었고 전 구역에 설치된 절수형 점적 관계 관망이 과거의 농지 관계 난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을 곡물 관리의 중요한 시기로 가차의 간부인 재배농 마계청은 옥수수 밭을 오가며 옥수수 성장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점적 관계 시설을 점검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계청은 올해 130모의 농사를 지었는데 흩어져 있던 농지들을 모두 평탄화해 하나로 이어붙여 무당 물값, 전기료금,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크게 줄었고 옥수수도 고르게 자라 상품성이 훨씬 좋아졌다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든든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라텅타라 가차촌민위원회 하흥보 부주임에 따르면 가차의 재배업은 옥수수가 주력이고 현재까지 2000여모의 고표준 농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가을 곡물은 성장세가 고르고 상황이 좋아 파편화된 토지를 통합하면서 기존 경작 조건이 완전히 개선됐고 농지의 가뭄 침수 대응 능력이 크게 높아져 농사가 더 이상 하늘만 바라보는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알샤맹은 식량 안보 마지노선을 굳건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고표준 농지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도로 등 기반 시설을 꾸준히 보완해 흩어지고 척박한 땅을 안정적으로 수확할 수 있는 좋은 농지로 전환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량 안전의 토대를 다지고 농목민의 소득 증대 경로도 넓혔습니다. 알샤맹이 2025년 추진한 9만 1,900모의 고표준 농지는 2만 모 규모의 고효율 절수 관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알샤맹 농업기술보급센터 백설원 부주임은 전통적인 전면 침수 관계와 비교할 때 새로 설치한 점적 관계 시스템은 무당 평균 20%의 물을 절약해 농업 생산의 질과 효율을 함께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알샤맹 난정탄 생태이주 시범구에서는 6개 농업 가차를 포함한 4만 5천 모 규모의 고표준 농지 개조 사업이 전력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일체화 승격 개조를 진행해 펌프장 9곳을 개조하고 토지를 약 30만 립방미터 평탄화하며 관계 관망을 410km 이상 설치하고 우물을 1,300곳 설치하는 등 공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물 비용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도입해 토지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경작지 품질을 높여 식량의 안정적인 생산과 통작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시범구의 갈가르 한세진 과삼 가차에서 농가 하기영은 밭의 작물 성장 상황을 살핀 한편 물 비료 일체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능숙하게 조작했습니다. 올해 옥수수 3,000모를 재배한 하기영은 고표준 농지 개조 이후 관계가 훨씬 수월해지고 물과 비료도 더 정밀해져 관리가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기영은 싱싱하게 자란 옥수수를 바라보며 흥년을 눈앞에 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알샤맹 농무국 이희영 부국장은 알샤맹은 농업 기반 시설 건설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고표준 농지 개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설 이후 운영 관리 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현대 농업 과학 기술을 적극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작지 품질과 식량 생산 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더 많은 농지가 수확이 보장되고 안정적 증수가 가능한 부자의 밭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부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온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올리버는 삽을 든 채 천천히 자기 밀밭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확 후 남은 밀 그루터기를 바라보는 올리버의 표정은 썩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자에게 이전 같으면 8월 하순이 밀 수확 시기지만 올해는 지속된 폭염과 가뭄 탓에 작물 피해를 줄이려다 보니 수확 시기를 3주나 앞당겨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폭염은 농경지 화재 위험도 키워 수확기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자칫 잘못하면 바짝 마른 밀밭에 불을 붙일 수 있어 수확 과정에서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올리버는 가족 농장의 넷째 주인입니다. 2011년부터 약 8평방킬로미터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밀과 옥수수, 유채 등을 재배하고 박음류도 사육하는 그는 지역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올해 수확을 언급하면서 이 젊은 농장주는 무기력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는 가뭄이 너무 심해 대략 20%의 경제적 손실이 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삽으로 흙 한 줌을 떠올려 가볍게 비볐고 영국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응하고 농가가 하늘에 기대는 농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농업 관계와 수원 함양 같은 기반 시설 건설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영국은 5차례의 폭염을 겪었습니다. 온화하고 비 많은 기후로 알려진 이 섬나라는 전례 없는 고온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6월에는 영국에서 폭염 관련 사망 사건이 2,000건을 넘었고 일부 병원은 수술실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술마저도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 속에서 산불은 영국 사회가 마주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됐습니다. 8월 14일 영국인들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부가 전국 산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긴급 경보를 발령하고 모든 화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경보 발령 바로 전날 영국 스트러브리지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불길을 부추겼고 불은 누렇게 마른 건초를 따라 빠르게 번져 주변 불 평방 킬로미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한때 하늘을 가리고 해를 가렸으며 주택 19채가 훼손되었습니다. 불이 꺼진 지 며칠이 지나도록 공기 중에는 타는 냄새가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할 때 참담하다, 무력하다는 말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긴 폭염과 가뭄은 이 작은 마을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이미 지치게 만들었고 한 주민은 집과 함께 성장의 기억도 다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가뭄은 영국의 들판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습도 바꾸고 있습니다. 런던의 리젠트 파크와 하이드 파크 등을 찾아가 보면 북적이던 인파는 사라지고 늘 푸르던 잔디밭이 이제는 무렇게 말라 있습니다. 가뭄이 심해지고 수자원이 팍팍해지면서 영국 곳곳에서는 호수 사용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홍수를 이용해 화단에 물을 주거나 세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었고 위반 시 최대 1,00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 조치 이후 호수로 꽃에 물을 주던 많은 주민이 어쩔 수 없이 물뿌리개로 바꿨습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이 남긴 영향은 이미 날씨 그 자체의 범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지 감산, 산불 확산, 의료 부담, 수자원 부족에 이르기까지 극단적 날씨가 여러 층차에서 영국 사회의 감내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온화하고 습윤한 기후에 적응해 온 나라에 더 덥고 더 건조한 미래가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반시설과 공공관리의 빈틈을 어떻게 메우고 잦아지는 극단적 날씨에 발이 묶이지 않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영국 정부 앞에 놓인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정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0: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후 2시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래 교실 코너입니다. 최권재 작사, 황석기 작곡, 최미란 가수의 고향의 백양나무. 오늘 시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곤 합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죠. 김계월 작사, 동희철 작곡, 박연 가수의 민족향기, 토장향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기계에 반주곡이 수록이 되지 않은 곡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김계월 작사, 동희철 작곡, 박연 가수의 민족 향기, 토장 향기 노래 불러봤습니다. 네, 오늘 함께 배울 최미란의 고향의 백양나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적으실 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의 백향나무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고향의 동구 밖에 백향나무, 고향의 동구 밖에 백향나무, 비바람 눈보라를 막아주네. 비바람 눈보라를 막아주네. 먼 길을 떠나가는 고향 사람들, 먼 길을 떠나가는 고향 사람들, 어머니 손길 되어 바래주네. 어머니 손길 되어 바래주네. 아, 백향나무, 하얀 백향나무. 아, 백향나무, 하얀 백향나무.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설레이네, 설레이네.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까치와 다정하게 동무하며, 까치와 다정하게 동무하며, 고향의 정든 집을 지켜주네. 고향의 정든 집을 지켜주네. 기별 없이 찾아오는 길손들도, 기별 없이 찾아오는 길손들도 설레이며 반갑게 맞아주네. 설레이며 반갑게 맞아주네. 후렴구. 아, 백향나무, 하얀 백향나무. 아, 백향나무, 하얀 백향나무.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고향의 정담아. 설레이네, 설레이네.

네, 최권재 작사, 황석기 작곡, 최미란 가수의 고향의 백양나무. 오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악보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보겠습니다. 먼 길 아닙니다. 먼 길을 먼 하고 빨리 해줘야 됩니다. 먼.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으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프로는 매일 오후 2시부터 2시 4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노래 교실 코너로 그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노래 자랑 코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프로는 칭탱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로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아래는 계속해서 고향의 백양나무 2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최권재 작사, 황석기 작곡, 최미란 가수의 노래입니다. 계속해서 2절 갑니다.

예, 이제 다 배우신 것 같습니다. 노래가 참 쉽죠? 예, 그래요. 자, 다 같이 2절 해봅시다. 네.

자, 계속해서 노래방 반주에 맞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번호는 279284번, 79284번입니다.

0: 네, 노래 한마다 오늘 노래 교실 코너로 고향의 백양나무 함께했습니다. 최권재 작사, 황석기 작곡, 최미란 가수의 노래였고요. 노래방 번호는 79284번, 79284번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층 대화회의에서 한 기조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일을 해야만 사업을 성취할 수 있고 길을 걸어야만 큰 길을 낼 수 있습니다.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의 하나로서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순풍에 돛단 듯 순조로울 수 없으며 장기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며 현실이 복잡하다고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리상이 아득히 멀다고 추구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인민에게 행복을 도모해주는 당이며 인류의 진보사업을 위해 분투하는 당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정당입니다. 큰 당이면 큰 당다워야 한다고 나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은 중국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며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맡은 바 일을 잘해야 합니다. 이는 바로 인류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중국의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계에 보다 많은 기회를 마련해주고 자체의 실천을 심화하는 것으로 인류사회의 발전 법칙을 모색해 이를 세계 각국과 공유할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 모델을 수입하지 않고 중국 모델을 수출하지도 않으며 다른 나라의 중국의 방법을 복제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종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견지할 것입니다. 첫째, 예전과 다름없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약 100년 전 극도로 불안정한 중국 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이 탄생됐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건되면서부터 완수해야 할 하나의 과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인즉 19세기 중엽부터 전란이 그치지 않고 백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던 중국의 비참한 공지를 종말짓는 것이었습니다. 1921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평화와 안정, 중국인민의 안거락업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인민을 단합인솔해 28년이라는 기나긴 무장투쟁을 진행하면서 막대한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평화적 발전의 길로 확고하게 나아가며 글로벌 동반자 관계의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적인 쟁점 문제와 난점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동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의 주요 출병국과 출자국으로서 이미 연 인원수로 3만 6천여 명에 달하는 평화 유지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2,500여 명의 중국 장병들이 8개 평화 유지 작전 지역에서 갓난 신고와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의 평화와 안녕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과 건설에 적극 동참해 국제적 정치 및 경제 질서가 보다 공정하고 함께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중국은 어느 만큼 발전하든 간에 영원히 패권을 잡지도 확장을 시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각국 정당이 우리와 함께 세계 평화의 건설자,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 질서의 수호자가 될 것을 창의합니다. 둘째, 예전과 다름없이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으로부터 나오고 인민의 의지에 발전하고 장대해졌으며 예로부터 인민에 대한 감정이 매우 두터웠는 바 중국 인민에 대한 감정이 매우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인민에 대한 감정도 매우 두터웠으며 중국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자 할 뿐이 아니라 세계 각국 인민에게도 행복을 마련해주고자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학송 작사, 문룡덕 작곡의 연변대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김학송 작사, 문동덕 작곡의 연변 네 찬을 김지협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여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알프스 소녀 하이디는 발간된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저와 함께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세 선생님과 하이디는 다시 헤어졌습니다. 선생님은 빠른 걸음으로 산을 내려가다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고

보이는 하이디와 햇살에 물든 산을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중얼거렸습니다. 이 산은 정말 좋은 곳이야. 몸도 마음도 모두 건강해진 것 같아. 살아있다는 것이 다시 즐거워졌어.

되르플리의 겨울. 드디어 되르플리의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되르플리는 매일 내리는 눈으로 온통 하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아침이 되면 피터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면 피터의 몸은 부드러운 눈 속에 파묻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피터가 손과 발 그리고 머리를 힘껏 흔들며 눈 위로 나오면 피터의 어머니는 창밖으로 큰 빗자루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면 피터는 빗자루를 들고 문 앞까지 가서 문 앞에 쌓인 눈을 치웠습니다. 눈을 치우지 않으면 문을 여는 순간 산더미 같은 눈덩어리가 부엌으로 밀려 들어올 뿐만 아니라 쌓인 눈이 얼어 문을 열 수 없게 됩니다. 겨울이 되자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10월 중순쯤 첫눈이 내리자 할아버지는 하이디와 염소 두 마리를 데리고 드르플리로 내려왔습니다. 천장과 벽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 칸막이를 하고 짚을 깔아 염소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곳과 이어져 있는 복도의 천정과 벽은 온통 구멍투성이어서 하늘과 들판이 훤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따라가면 비교적 튼튼한 문이 나왔습니다. 그 문을 열면 넓은 거실이 섰는데 그것은 부서지지 않아 제법 쓸만했습니다. 거실 구석에 있는 난로는 천장에 닿을 만큼 컸고 난로의 하얀 타일에는 파란색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이 난로 주위에 있는 의자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따라 이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앉아 타일에 그려진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난로 뒤쪽까지 돌아갔을 때 하이디는 이곳의 벽도 구멍투성이어서 할아버지가 할 일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부엌 옆에 있는 방은 이미 방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이곳은 여름이면 잡초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무당벌레와 여러 곤충들이 마치 제 집처럼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철사와 못으로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하이디는 새 집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다음날 피터가 구경하러 왔을 때 하이디는 이미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보여주었습니다. 안 돼, 피터. 이쪽도 구경해야 돼. 하이디는 이렇게 말을 하며 피터를 잠시도 앉아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곳으로 이사를 오고 난 나흘째 되는 날, 하이디는 잊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에게 가봐야겠어요. 틀림없이 쓸쓸해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안 된다. 아마 내일도 안 될 거야. 눈이 많이 쌓인 데다가 지금도 계속 눈이 내리고 있잖니. 피터도 꼼짝 못하고 있을 정도니까 말이야. 너는 한 걸음만 내디뎌도 눈 속에 파묻혀서 보이지 않게 될 테고 그러면 큰일이지. 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이디도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되르플리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피터를 만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피터는

그녀는 오늘도 오지 않았구나. 오면 좋을 텐데. 하지만 지금 산에 눈이 많이 내려서 내려올 수가 없을 거야. 상냥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학교가 끝날 때쯤이면 언제나 마을에 있는 하이디의 집으로 놀러 오곤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나이에 학교에서도 안 한 공부를 한다고? 이 나이에 무슨 책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모래밭에서 금싸라기를 채취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네, 비록 단번에 뭐 정신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독서를 하면 흘러내리는 물에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지식도 자라나겠죠. 네, 오늘 음악의 향기 코너 들을 첫 곡입니다. 리문남 씨의 어머니는 책이랍니다.

독창은 잘하는데 이중창은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중창은 잘하는데 합창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소리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는 귀를 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음악을 즐기려면 화음의 매력을 알아야 하고 나도 그 매력 속으로 들어가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남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평소에도 친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내 말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혹시 과하게 다른 사람이 한마디도 낄 수 없도록 너무 내 말만 하지는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도 귀담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경수 마법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삽시다.

내 봄비는 여름비처럼 강하고 세차게 오지 않고 보슬보슬 옵니다. 겨우내 땅 밑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작은 생명의 초목들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하여 봄비의 사랑으로 쓰다듬으면서 키웁니다. 네,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어린 자녀를 세차고 강한 여름비의 매질로 키우면 반감과 상처가 분노의 화살이 되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쏩니다. 네, 봄비를 보는 것은 자녀 교육의 모범 부모를 보는 것 같아서 편안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라도 아리랑이 부른 노래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가치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좋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남을 좋아할 수는 없겠죠. 네,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 최고의 가치는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네, 내가 가진 생각과 방식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날 때는 순수했지만 반복되는 삶에 의해 오염이 되고 그것이 익숙하게 돼서 습관이 된 것입니다. 가끔씩 가장 순수했던 4살 때의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 들 테니까요. 자신을 믿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죽은 삶이나 같습니다. 살아야 한다면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나다운 삶,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나의 행복한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나에게 행복한 삶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이끌어가야 하는 삶이 나의 인생입니다. 내 계획과 실천을 통해 나날이 좋아지는 삶을 산다면 반드시 내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랑받아야 할 최고로

부부 간에는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친 말 한마디에 거친 감정이 생겨 불화를, 불씨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미안해요.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고생을 많이 하오. 이렇게 예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늘 당신한테 고마움을 느끼오. 하는 그말 한마디에 아내는 거울을 한번더 보고 식탁에 고기 한 마리를 더 올립니다. 그 반대이면 올렸던 고기를 즉시 내려놓았다 자식을 주겠죠. 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은 최고야. 나와 우리 아이들은 당신이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남자들은 긴 말을 싫어하는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 하고 그날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진답니다. 최승화, 방혜란 씨의 노래입니다. 잉꼬 부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6: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纵横海 FM 91.4，延吉纵横。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相见恨晚，人与人把妆哭花了也不管。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综合广。

愁，等不来的迁就，还记得那个深秋，你说你要走，不知道怎么去挽留，一逐渐流失的温柔，只有我。